0: 되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정말 엄선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저희가 잘 선정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 내일 받아도 되겠거니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보약으로 정말 챙겨 먹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신청해 주시고 말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들 어떤 말씀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0: 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1: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근데 너무 제가 발견하면서 거의 유레카 수준으로 와,
0: 맞아요.
1: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0: 아멘.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1: 아멘. 아멘. 아멘. 와, 참 아, 너무 좋네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루에 정말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0: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루
1: 맞아요.
0: 되길 바랍니다.
1: 맞아요. 아멘. 아멘.
0: 아,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뜨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오늘 네, 두 글자입니다. 정말 말씀 보약을 챙겨 드실 수 있는 두 글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정말 아주 깊게 새기고 또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1: 자, 이제 기도의 선물 드립니다.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아주 확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뜰한 오늘의 기도문도 챙겨가시죠.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리고 있죠.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1: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키워드가 담겨있지 않으면 이제 기도문이 여러분께 전송되지 않으니까 키워드 단어를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 그리고 집사님, 오늘이 이제 8월에 네. 어떻게 본다면 첫날은 아니지만 8월의 첫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8월의 첫 월요일을 맞이한 만큼 오늘 기도문은 8월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0: 8월에 대한요?
1: 네, 8월을 위한 기도문.
0: 오.
1: 우리가 8월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8월의 기도문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가족분들 8월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거룩하게 열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의 키워드가 혹시 뭔가요?
1: 그 바로 저희가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저희가 바로 네.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0: 아, 혹시 여름입니까?
1: 오늘의 키워드 바로 여름입니다. 아, 근데 집사님 너무 더워요, 요즘. 네. 와,
0: 더우니까
1: 정말 덥더라고요.
0: 힘드시죠?
1: 네.
0: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1: 제가,
0: 밖에서
1: 맞아요.
0: 네. 뭐 일하신 분들 보면 좀 걱정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더운데 네. 너무 예를 들어서 10을 일을 하셨다면 네. 요즘에는 6이나 7만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또 이렇게 특별히 외출 좀 삼가하시고
1: 네, 네.
0: 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수분 섭취 네.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감기 환자도 에어컨의 시대가 돼서 그런지 감기 환자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잘
0: 코감기,
1: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뭐 기침, 요즘 병원이 북적북적합니다.
1: 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이제 8월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휴가 동안 이렇게 조용히 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읽었는데요. 너무 더운

0: 때 말씀이 또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또 위로가 네. 되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더라고요.
1: 아, 근데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많이 달렸습니다.
1: 네, 지금 한 여름 시작할 때 즈음에 네, 제 네. 성경 읽기를 또 야심차게 시작하시고 나서 지금 거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네. 유지 중이라고 제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0: 여유롭습니다.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말씀 달려가고 계신데 지금 거의 신약 가까이 좀 접어들었을까요?
0: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요점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1: 아, 그래요?
0: 하나님께서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말랬는데
1: 네, 정독 수준을 넘어서 하나하나 정독과 그다음 공부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0: 근데 문제는 자꾸 네.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1: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가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여름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갑니다.
1: 여러분 여름 때 뭐 복날에 삼계탕이라든지 보양식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육체적 보양만 먹어서야 보양식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 보양식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보양식을 챙겨드리고자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영의 보약으로 잘 챙겨 드시고 든든히 이 여름을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 맞아요. 오늘 주제가 저희 그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이지 말자라는 어떤 내용으로 좀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곡 이 곡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백소라가 부릅니다. 이윤화 씨와 함께 부르는데요. 겸손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오늘의 키워드 여름입니다. 여름 잘 참고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93.3MHz 청주와 충북지역 FM104.7MHz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라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좀 즐겁고 근데 방송은 또 계속 좀 챙겨 들으셨을까요?
0: 들었죠.
1: 아하, 감사합니다.
0: 앱으로 들으니까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1: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아직까지 다운로드 받지 않으셨다면
0: 네.
1: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이제 앱스토어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이제 약간 분홍빛깔의 이제 FEBC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딱 등장을 합니다.
0: 네.
1: 그거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진행을 하시면 이제 뭐 일단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시면 무료로 문자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뭐 씨앗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기도문도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음질도요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1: 아, 그거 신경을 많이 썼대요. 아, 실제로 어플 개발자에게 요청을 해서
0: 네.
1: 음질 이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끊김없이 어디서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또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뭐 앞서 들었던 찬양은 겸손이었어요.
0: 네, 겸손.
1: 네.
0: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낮추실 때는 겸손히 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더 그 높임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늘 저희가 이제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다고 하죠.
0: 네.
1: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고 스스로 좀 선언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0: 네.
1: 우리가 그 사실에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겸손히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뭐 집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왕이 될 상인가가 아니라
0: 맞아요.
1: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키워드
0: 네, 뭘까요? 여름. 여름입니다.
1: 여름. 자, 오늘 8월의 기도문 나갑니다. 그래서 8월의 기도문 다른 날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은 좀 받아서 이제 8월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보죠. 자, 먼저 8457번님 오늘도 문자 주셨네요.
0: 네, 샬롬. 8월도 무더위는 지속되지만 우리들은 말씀 씨앗으로 영적 무장하여 기도주를 놓지 않는 그 기도가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기도줄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줄, 그 생명의 동아줄을 우리가 결코 스스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딱 그런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의 고백인데요. 기도, 새벽에 그 눈물로써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본인을 회복시켜주는 거를 느꼈대요.
1: 아.
0: 그래서 아, 우리들의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는데 회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1: 그러니까 숨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계속 생명이 연장될

0: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계속 호흡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쫙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영적인 그 삶이 이제 충만해지고 채워질 수가 있는 거니까.
1: 네. 그리고 또 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너무 바쁘시잖아요.
0: 네.
1: 바쁘면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문 받으셔가지고 소리내서 또 이렇게 읽으면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이제 기도가 더욱더 이제 시작이 약간 저는 계속 표현하는 게 보내드리는 기도문이 시동을 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1: 네.
0: 시동 딱 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 내용들을 붙잡고 또 풍성하게 기도하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0: 아, 맞아요. 말씀도 보내드리니까.
1: 네.
0: 정말 열심히 챙겨드립니다. 네. 4406번님.
1: 아.
0: 문자 주셨거든요.
1: 아유, 장PD님, 집사님 반가워요. 우리 장PD님 외로워서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집사님은 극동방송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0: 아
1: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4006번님도 힘드셨대요.
1: 아, 왜 힘드셨을까?
0: 저 혼자 하는 게 너무 듣기가 힘드셨다는 걸까요?
1: 아이, 설마.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0: 네. 그리고 박은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1234번님 매일 보약 같은 말씀 씨앗으로 오늘도 영적 부요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0103번님.
1: 안녕하세요.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씨앗과 또 기도문 신청합니다.
0: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 귀한 문자 감사드리지만 이제 씨앗과 여름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한 문자에 담겨 있으면 하나밖에 안 가니까 각각 문자를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여름이고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름의 피서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아, 찬양 정말 좋은 곡 많이 나가고 있는데 덕분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할렐루야. 많이 많이 그 은혜를 좀 누려주시면 좋겠고요. 2096번님.
1: 두 분 모두 무더운 여름 꼭 승리하세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마
0: 견학 신청하셨나봐요.
1: 그러셨구나.
0: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소망의 기도 견학이 예정돼 있거든요. 오늘 풍성한 시간. 그래서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확인이 가능하셨겠지만 지금 박은영 집사님 뒤쪽에 의자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견학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랑했더라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또 이렇게 견학이
0: 네.
1: 되죠.
0: 목요일과 금요일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중요한 거는 빠지지 마시고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여름은 영육이 지치기 쉽지만 그래도 그래도의 은혜로 모두가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의 은혜. 그래도의 은혜라는 표현 참 좋네요.
1: 네. 어제 오랜만에 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옛날에 너희들 여름에는 학원도 조금밖에 안 보내고.
0: 그래요?
1: 네. 예, 되게 쉬엄쉬엄 애들을 이렇게 케어를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여름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쉬엄쉬엄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름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1: 네.
0: 여름은 너무 또 이제 주님께서 조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마음적 심적 여유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1: 네.
0: 근데 그 심적 여유도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주장에 끌려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면서 집중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풍성한 쉼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여름입니다.
0: 3326번님께서 무더운 여름 너무 덥지만 초록초록한 나무 그늘 밑에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아멘.
0: 문자 주셨어요. 여름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393번님
1: 네 폭염의 8월 주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여름을 이기는 극동방송 가족분들 응원합니다.
0: 할렐루야. 자 8291번님께서 여름만 되면 가장 기대되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는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교회를 다녔다면 여름 수련회에서는 은혜 받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0: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따라다니지 않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들과 청년, 청소년들에게 많은 추억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1: 예, 여름하면 수련회 또 빼먹을 수가 없죠.
0: 근데 진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1: 네.
0: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련회와

0: 뭐 거룩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리가 돼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개의 문자만 더 소개를 좀 해드려볼까요? 자, 0675번님.
1: 여름은 더워서 움직이기도 또 모든 것을 하기도 힘들지만 여름 계절을 주신 주님의 큰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 맞아요. 여름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지만 또 조금 바꿔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잠시 바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여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나눔의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헬몬 수양관에서 시작됩니다. 수련회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1: 아멘.
0: 9536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여름의 하이라이트, 이제 여러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역들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름나기의 가장 좋은 방법,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사역들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시간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와서 우리 방송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코너, 오늘 그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1: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0: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문자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정된 문장은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했더란 1부 시작 그리고 2부 묵상노트 대신에 생명의 말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각각 소개될 예정입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도 좋습니다.
1: 자, 정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다른 말, 또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장들로 이 시간 천국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메모했던 이야기들 뭐 뭐든 좋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셔서 슬쩍 네, 샵 9330번으로 이 문장 어떻습니까? 라고 건네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나에게 건네는 말.
0: 그러니까 나에게.
1: 나 스스로에게 좀 다짐을 하는 것처럼 건네는 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어제 저는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1: 아하.
0: 우리 삶의 중심이 있게 하라.
1: 아하.
0: 우리 삶에 정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어떤 의로운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네.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약간 그 성경에서도 잔치자리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좀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는 누군가 왔을 때 손님으로서
0: 네.
1: 아니면 너무 귀한 귀빈으로서 딱 중심 자리에 모셨다가 다른 사람 오니까 계속해서 밀려나고 해서 나중에는 그 잔치자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좀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나.
0: 네.
1: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중심이 있으려면 늘 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우리는 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1: 네.
0: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잠자리에 누울 때 날은 덥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하는 건데 너무 여기 집사님의 표현에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0: 아니요. 저는 네. 그냥 저의 것을 나누었고요.
1: 너무 우리 좋네요. 네.
0: 청취자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정말 본인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와, 주님이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0: 네. 제 네. 이야기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십니다.
1: 네. 그래서 변방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 주님. 뭐 이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잘 한번 문장을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샵 9330번으로 문자.

0: 주시면 감사하겠고, 집사님 오늘 이제 그 수련회나 혹은 또 성경학교 떠나는 아. 친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826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 아,
1: 사랑하는 손녀
0: 온유가
1: 네. 오늘 첫 여름 캠프를 간대요. 천안으로 2박 3일 가는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두 분 무지 더운 날씨에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226번님께서 또 격려 문자까지 보내주셨네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온유 잘 갔다 올 겁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오고 처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1: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첫 여름 캠프 때 많이 울고 다시 돌아온 친구들
0: 맞아요. 부모님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름이 온유지 않습니까?
1: 네.
0: 잘 견뎌낼 거라고 믿습니다.
1: 온유 잘 다녀오세요.
0: 네, 잘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라고 우리 또 826번님께 고백하게 될 것을 좀 기대하고 좀 저는 좀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고. 자, 아무튼 우리 방송 8월도 극동방송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여름 네, 오늘 이번 주 키워드가 오늘 키워드가 여름이잖아요.
1: 네.
0: 여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받으셨을 것 같네요. 자, 0118번님 문자도 소개해볼까요?
1: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빛이 싫다가도 또 햇빛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기에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너무 뜨겁지만 살아있으니 뜨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 보냅니다.
0: 이야, 할렐루야.
1: 너무 좋은데요?
0: 야, 이거 진짜 사실은 그 뜨거운 그 햇살을 우리가 이제 그 걸어가기 그 햇살 속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짜증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적용을 하고 하나님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0118번님께서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 떠올리고 하나님 생각하고자 애쓰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좀 배우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5194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 주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보이는 부정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이제 극동방송 좀 더 좁게는 사랑의 뜰 안을 좀 빛낼 수 있는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들 추천해 주시고 문장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지난번에 이제 그 저희 인사말이 그거였잖아요.
1: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좋더라고요.
0: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 여러분의 또 보내주신 문장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금 연주자와 또 피아노 연주자가 함께 만난 연주곡 하나 좀 준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인데 해금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연합 공연으로 함께 들으시죠.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에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자, 방금 함께 나눴던 찬양은요. 이슬기 최선미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는데 제 앞서서 제가 이제 해금 연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가야금.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전통 가야금의 선율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연주자라고 하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해금.
0: 다음에 해금 또 찬양 한번 들려주세요.
1: 제가 워낙 이제 앨범들을 이제 좀 많이 접하고 그 앨범 소개를 이제 하나하나 제가 열심히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변명입니다. 변명.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듯 또 이제 봤던 해금 연주자라고 이제 각인이 돼 있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0: 근데 가야금. 또 PD님의 선곡의 찬양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야금이었습니다. 가야금.
0: 네, 가야금.
1: 아, 죄송한 마음이고요. 자,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귀한 인사말들, 또 축복의 말들,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60번님 문자 주셨어요. 네. 귀한 문자 주셨네요.
0: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1: 와, 굉장히 철학적인, 심오하고 또 굉장히 그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라고. 결국 행복과 그리고 이 평안의 길은 주님 밖에는 없다라는 또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되게 울림이 되는데요.
1: 맞아요. 네.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항상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좀 등한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 네, 보이는 라디오를 저희가 항상 켜놓긴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지혜정 성도님께서, 좀 귀한 축복의 말을 또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1: 아, 이것도 심플하고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웃음 가득한 날이 되기를 응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덕분에 또 한번 웃었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참여해 주셔도 오늘 열심히 저희가 잘 참고하고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이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5137번님께서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고 계신 것 같아요.
0: 아, 근데 도서관에 왜 가시는 줄 아세요? 성경 필사하러 가신대요.
1: 야.
0: 와.
1: 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아주아주 아주 추울 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은혜가 있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0: 귀합니다.
1: 집에서 뭔가 필사를 하거나 성경 읽거나 하면 이게 뭔가 유혹이 많잖아요.
0: 그렇죠. 집중을 오래 못하죠.
1: 맞아요. 네. 아, 집 청소를

0: 해야 하나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도서관에 딱 가서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성경을 읽거나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우리의 발걸음을 좀 옮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봅니다. 자, 그리고 1163번님.
1: 아, 두 분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임을 선포합니다.
0: 아, 이거. 이 뜨거운 여름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또 귀한 말씀을 또 문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8291번님.
1: 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또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감사한데 다소 좀 길다라는 것을.
1: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로도 아, 이게 쓰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간단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센스도 담겨져 있고 아,
0: 너무,
1: 너무 욕심인가요?
0: 너무 부족한이 많은데요.
1: 아유, 죄송합니다.
0: 네. 근데 저희 2부 시작할 때 생명의 말 프로젝트로 다섯 번 또
1: 네, 선포하고
0: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829 하나번님 은혜가 됩니다.
0: 맞아요.
1: 고맙습니다.
0: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4579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0: 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을 하자 였습니다. 초교파 얼라이브 캠프가 열리고 있거든요. 충성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서로서로 서로 아름다운 말 합시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거 너무 근데 직관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충성. 이 너무 중요하죠? 충성하면서 이왕 충성할 거 짜증내지 말고 이왕이면 서로서로 서로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016번님이시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은영 집사님 반가워요. 두 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두 손 잡고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당신 손을 꼭 잡고 가십니다. 힘내십시오.
0: 야,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0360번님 저희가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내주셨네요. 힘드세요? 네. 아프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라고도 문자 주셨고.
1: 근데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더욱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8457번님.
1: 네,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자.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아멘.
0: 와, 이거 설교 제목 같은데요, 정말. 아니면 뭐 어떤 수련의 표어 같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자. 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이성으로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삶에 참된 은혜이고 소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근데 신기해요. 말씀은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말씀도 많고 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묵상하면은 아 이런 뜻이었구나.
0: 맞아요.
1: 이런 또 은혜가 있고 네.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자. 네. 아멘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에 맞게 분명하게 또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137번님께서 저는 요즘 택배일 끝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저녁 6시쯤에 돌아옵니다. 성경 필사하는데 조용하고 시원해서 참 좋더라고요. 한밭 도서관 휴무. 아, 오늘 휴무인가 보네.
1: 월요일 휴무죠. 도서관이.
0: 각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 데가 많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셔서 도서관 추천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한 분이 도서관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 또 계속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정보를 또 추가로 주셨는데 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1: 아니면 또 서점을 가셔서 이렇게 넓은 책상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마음껏 책도 볼 수 있고 또 필사도 할 수 있으니까. 네.

0: 시원한 곳 찾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리고 9175번님 또 문자 주셨어요.
0: 네, 네. 어제 주일 예배 때 시편 25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외로울 때도 함께 하셨고 눈물로 이불을 적실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 참 좋네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또 귀한 문장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3744번님께서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이 시간에 또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올게요. 찬양 들으시는 동안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문장들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여러분, 여러분의 문장으로 이 사랑의 뜰 안을 더 나아가서 극동방송을 아름답게 또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프라노 이혜원이에요. 겸손히 줄이 섬길 때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소프라노 이혜원이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어요.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말, 또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추천받는 코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몇 분이 더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이번 한 주 어떤 축복의 말로 이제 사랑이들한 좀 함께 나눌지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006번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마
1: 장 PD님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0: 이거는 이제 집사님께서 잘못 읽으신 게 이제 이거는 저한테 그냥 호칭으로 그냥 저도 신청합니다라는 의미. 장 PD님 저도 신청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로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이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0: 짧고 굵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이게 처음에는 그 식상한 표현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들으면 공감이 된다니까요. 납득이 된다니까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한 다섯 번쯤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1: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예.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0: 예. 근데 진짜로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뭉클한 감동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걸 계속 보면서 어느 순간 뭉클한 감동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이 말이 스스로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외치고 나누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50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내세요.
0: 이야, 이것도 너무 좋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게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내십시오. 라는 문장이었고요. 2450번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계속 나눠주시고 계세요.
1: 네.
0: 여름 무더위가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또 하우스에서 농사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 3449번님이시죠?
1: 네, 뜨거운 태양보다 더 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0: 이야, 박수, 이 박수. 네. 뜨거운 태양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넓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오늘 집사님 어떤 문장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1: 다 정말 너무 좋고요. 은혜가 되는데요.
0: 네.
1: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0: 아,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1: 네.
0: 야, 저... 아, 좋죠.
1: 한번 해볼까요?
0: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생명의 말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니까
1: 네,
0: 다섯 번
1: 순서 시작할
0: 선포하잖아요.
1: 때. 네.
0: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처음에는 진짠가 긴가민가 하시다가 다섯 번째 들으시면 여러분 납득되실 겁니다.
1: 네.
0: 스스로에게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본인도 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0: 자, 4006번님 지금까지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선물 당첨의 문자를
1: 축하드립니다.
0: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4006번님께 선물 당첨에 또 문자를 전해드림과 동시에 오늘 2부 시간부터 저희가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이 축복의 말로 저희 열심히 사랑의 대란을 잘 단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축복의 말 추천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 또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당첨 문자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네, 4006번님께서 감사해요. 정말 최고입니다. 마음을 또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감사합니다. 라고 6045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자, 저희 2부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수아 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방송 키워드 어떻게 될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여름이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귀한 문자 감사합니다.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이들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0: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1: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0: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1: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아, 이번 주에 축복의 말, 또 생명의 말로 선정된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이었는데요. 저는 이거 다섯 번 말고 더 했으면 좋겠네요.
0: 저 오늘 남편 퇴근하면 이거 한번 해야겠어요.
1: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오늘 여러분께서 실천하기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0: 네.
1: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같은 성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하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또 학원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 또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이것도 네. 정말 힘을 주는 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 또 혹은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혹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0: 네.
1: 내 마음에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그 대상에게 가서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힘내라. 이렇게요.
1: 네.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파이팅.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이들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의 귀한 영적 보약을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떤 거 저희가 준비했을까요?
0: 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방송 키워드 여름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1: 여름이에요. 여름.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여름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랑의 드란 썸머 스페셜 월요일

2부 순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신청곡들 풍성하게 나눌 예정인데, 자,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혹은 방송가족분들과 은혜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찬양 있으시다면,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시원하고 힘찬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자, 무시로의 찬양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0: 네, 무시로였습니다. 아주 힘찬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자, 아, 우리 대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네. 찬양들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어디로 문자 주시면 될까요?
1: 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듣고 싶은 곡, 나누고 네. 싶은 곡을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함께 또 공유해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0: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신청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1: 네.
0: 후반부에 신청해 주시면
1: 맞아요.
0: 문자가 몰리면 저희가 미처 들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방송가족분들 일찍 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 신청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1: 아, 어떤 곡이에요?
0: Come with worship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곡인데 이 곡이 이제 요즘에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발매된 지는 좀 됐는데
1: 네.
0: 근데 이 찬양을 이제 사랑의 뜰한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 좀 들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귀한 찬양 신청해 주셔서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좀 이 곡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공동체를 향한 곡들이 많이 발매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또 가사 한 말에 지니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ome with Worship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또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서 새로운 앨범도 전체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건 전 앨범에 수록된 찬양인데 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신청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아, 멋진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Come with worship에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 찬양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찬양은 The Bless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가파 워십의 찬양이었는데 7749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랑 The Blessing 찬양 신청합니다. 더운데 참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제가 잘 해석한 거겠죠. 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른 더 블레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랑과 더 블레싱 이 두 곡을 신청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더 블레싱 이 찬양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그 아가퍼 워십이 불렀는데 이제 여기에 참여한 그 객원 보컬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
0: 보컬이 그 슈퍼주니어라고 이제 대중 가수 팀인데
1: 네.
0: 이제 그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가 이제 여기에 보컬로 참여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최시원 씨가 이제 보컬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영상 조회수가 거의 수백만 회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 더 블레싱 예, 아가파오 워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 여러분께서 최시원이 누구야? 하시면 이제 보면 알 겁니다.
1: 잘생김.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잘생기고 또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에 출연도 하고 했던 배우와 또 가수로 활동하는 최시원 씨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제가 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몇 개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4688번님 문자 주셨는데.
1: 아, 네. 뜨거운 태양빛을 우리 모두가 느끼듯, 하나님의 사랑. 이거
0: 모두에게 따사롭게 전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했더란 사랑해요.
0: 네,
1: 4688번님
0: 인사말 신청해 주셨는데
1: 그렇죠.
0: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좀 뒤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미처 소개를 다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문자여서 좀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 축복의 말로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모두가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게 또 따사롭게 전해지는 이 복된 여름날 되면 참 좋겠습니다. 7116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기억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0: 아, 일찍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1: 아, 너무 좋은데요.
0: 맞아요. 풍성하게 나눴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을 우리가 잘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또 은혜들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면 참

0: 주셨는데, 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주를 더욱 사랑 이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찬양까지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어떻게
1: 네,
0: 될까요?
1: 여름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자, 그리고 7749번님께서 더 블레싱의 그 사랑 찬양 신청하셨다고 더 블레싱 찬양 제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오늘 그 사랑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아멘.
1: 아멘.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었고요. 그리고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두 곡의 신청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0: 저는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이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거의 켜두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아이디 무적 LG 트윈스 LG 트윈스 팬이신가 같아요. 이제 아이디 사용하시는 분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합니다. 네. 우리의 많은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되는데, 집사님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오늘의 좀 두 가지 선물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여름이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 2739번님께서 샬롬, 더욱 푸르고 맑은 8월 감사의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샬롬 하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원하고 또 평안한 하루 다들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흐르고 있는 찬양, 뭐 신청하신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1: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생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은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음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세종중흥교회 현수동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서산시 보건소, 13일 목요일 금산군 보건소, 18일 화요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21일 금요일 당진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최초의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수르는 농사를 지어서 뭘 생산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유물에 보면 남아있는 성벽이든지 사자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전성기 때에는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먹이가들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빈 굴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훔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때도 이 아수르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2장을 읽어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

가는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잠시 사용했는데 그 앗수르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는 그런 약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잠시 몽둥이로 사용했더니 이제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이때도 나홈이 예언을 하던 때도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은 남유다의 므낫세 이후로 몇 명의 왕은 앗수르와 손을 잡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손을 잡고 뒤에서는 치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전면전을 일으켜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고 산헤립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 앗수르와 니느웨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파사라고 나와 있죠. 1절에 올라왔나니. 이 올라왔다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성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니느웨가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 2절에 보면 앗수르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탈당한 포도나무 과수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는 앗수르가 어떻게 망하는가, 이 앗수르의 산헤립, 이 왕이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고스르강, 그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니느웨 성 주변의 물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물 수량을 조절하면서 그 성을 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사의 군대가 그 물길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물길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에 보면은 천연 요새였던 니느웨 성이 물에 잠겨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강들이 수문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물이 넘쳐서 물날 일을 겪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되 돌아보는 자가 8절에 없었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해졌고 황폐해졌다. 100여 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성인데 그 성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강대국들,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나훔서 2장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했거든요. 그런데 23절만 그리고 3장 5절 이 두 절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뭘 강조하셨나요? 이제부터는 내가 앗수르와 직접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0: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8장 19절을 보면 큰 바벨론이 눈앞에 있고 그 바벨론을 깔고 앉아 있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러나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눈에 보이던 것은 사라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훔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나훔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약탈과 전쟁으로 배를 채웠던 이 아수르, 그렇게 해서 세웠던 어마어마한 도시인 니느웨, 그것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 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만 영원히 남을 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932-5478번, 932-5478번 신석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원주 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1: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2: 이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 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3: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린 성령 캠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죠.
1: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김주원입니다.
0: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섬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선교 사역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에서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계와 성령, 전도 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 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계 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입시, 사립학교, 대한교육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발전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에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7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0: FEBC 신앙 칼럼.
1: 가끔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통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통신회사가 망했거나 기지국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대폰 상태를 점검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봅니다. 대개 문제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신호를 받는 기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높은 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최근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0: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며 평안하셨습니까? 7월을 감사로 보내고 은혜로 맞이하는 8월의 첫 월요일, 8월 3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이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길 기도합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에 열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안고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또한 번호가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전화 연결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적어주신 후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반가운 손님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평소 대전극동방송 깊이 사랑해 주시고 방송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이 자리에들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팎에 약 40분가량의 청취자들이 오셔서 우리 성령님 모셔드리면서 기도의 온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망의 기도 시간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 전해주셔서 저희가 기획한 특별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고요. 예, 우리 대전극동방송 여러분 오늘도 중보기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여전히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전극동방송의 귀한 손님들 함께하신 이 귀한 시간에 세종생명샘교회 섬기시는 문지욱 목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좀 색다르시죠?
1: 목사입니다. 네. 예, 중보기도에 네. 이렇게 둘러진친, 예, 네. 이렇게 천사가 둘러진친 것처럼, 예,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풍성합니다.
0: 그렇습니다. 청군 천사들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가득한 스튜디오 안에 가득한 우리 청취자들과 또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 그리고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오늘도 먼저 소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또 제 스튜디오 저 우리 지금 PD님 뒤편에는 프레이라고 하는 유니폼 입은 아주 귀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둘러진치고 있어요. 네, 아유, 마음속으로 제가 박수를 크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같은 그런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에서 3장 16절에 보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0: 아멘.
1: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의 선포였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상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할 때 한 맥박이 어느 정도 뛰었을까요? 맥박이 우리가 평소에 한 1분에 한 60번, 70번 정도 뛰잖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60, 70번 뛰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글쎄 한 200번쯤 뛰었을까요? 예, 아주 그냥 막 콩닥콩닥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0: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세상에서 보기 아름답게 성장하기도 바라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욕도 좀 먹어야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니?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니? 야, 너는 왜 밥 먹기 전에 숟가락 놓고 왜 기도부터 하니? 주일 아침에는 왜 약속을 잡을 수 없니?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니 왜 아이를 그렇게 키웁니까? 지금 이 바빠 죽겠는데 이 시험 기간에 아니 예배부터 드리라니요? 우리 그런 유별난 부모로도 좀 살아봅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또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유별나게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소망의 기도 드립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가득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밖에도 계시지만 안에 더욱 가득하시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군 천사들까지 이 시간 그득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먼저 이 스튜디오에 계신 청취자 몇 분의 기도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은 정말 수많은 더욱 급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어떤 분부터 드릴까요? 저기 계신 성도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부터 할까요? 네, 어린이 자기소개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주온유라고 합니다.
1: 온유 씨, 예, 온유 어린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망의 기도를 언제부터 들었었어요? 혹시 들은 일 있어요?
3: 없어요.
1: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랑 함께 왔나요?
3: 엄마요.
1: 엄마랑 함께 왔군요.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엄마 따라서 우리 소망의 기도 드리러 오셨군요.
3: 네.
1: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 온유에게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병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1: 그래요. 우리 온유 어린이 본인에게 심장병이 있군요. 실례지만 지금 온유 몇 살입니까?
3: 1학년, 8살이요.
1: 8살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했었어요?
3: 6개월이요.
1: 6개월 전부터. 어머님이 지금 옆에 계신 거죠?
3: 네.
1: 네. 어머님 마이크 한번 가까이 대주시고요. 우리 온유가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하는데 조금 더 도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온유 어머니.
4: 네. 온유는 생후 6개월 때 심장병이 발병해서 정말 저희 세종 꿈의 교회와 여기 소망의 기도에서도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1: 아멘.
4: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심장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늘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온유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오늘 드리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함께 들으셨죠? 목사님. 네, 네 연결합니다.
0: 아이고, 예, 우리 성도 주시고 우리 주님 할 때 주시고 온유, 예, 우리 다 알다시피 온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야생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들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주 온유, 우리 온유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그런 우리 귀한 영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그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뜻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함을 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온유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인생 살아가도록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거룩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온유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도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천군 천사의 손을 빌어 아버지 하나님 그 온유의 그 심장에 주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특별히 이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유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도 보고 계시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온유를 중심에 놓고 기도하.

0: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온유의 심장을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생후 6개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1학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교 생활도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소년 시절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까지 주여 창조주에 온전히 붙들린 우리 온유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처럼 튼튼한 신장을 허락하시되 아멘.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온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온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아멘. 그 아멘. 공동체가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1: 아멘.
0: 온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우리 온유의 인생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온유 어린이 주님의 치유가 꼭 함께할 줄 믿고 믿으시죠? 어때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2: 힘이 나고 좋은 마음이 들어요.
1: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우리 온유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명령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온유 어린이 생후 6개월부터면 벌써 한 8년 가까운 생활을 세월을 이렇게 심장의 연약함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치료하시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청년으로 건장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온유 어린 축복합니다.
3: 아멘.
1: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차례 누가 하실까요? 네, 어느 분이 우리 옆에 제 옆에 앉은 예쁜 또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원입니다.
1: 네, 우리 채원 어린이는 지금 몇 학년일까요?
4: 4학년이에요.
1: 4학년이에요. 그래요.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왔을까요?
4: 엄마가 작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왔어요.
1: 그래요. 우리 채원이 어머니. 어머님도 이 자리에 오셨나요?
4: 네.
1: 어머님도 오셨어요? 네, 네. 어머님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저기 계시군요. 뇌종양 수술 받으시고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지금 주저 스튜디오에 계시는데요. 네. 우리 채원이는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픈 걸 알게 됐어요?
4: 작년 5월쯤에
1: 네.
4: 캠핑장에 갔는데 엄마가 네.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1: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다 교회에 나가십니까?
4: 네.
1: 그래요. 네. 그래요. 목사님, 같이 들으셨죠? 네. 이렇게 우리 채원이가 엄마와 엄마의 이제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네요.
5: 네. 보통은 우리 이렇게 소망의 기도하면 보통은 부모님이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를 네. 많이 이제 요청을 해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에 우리 4학년 김채원 우리 어린이가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엄마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도 귀를 쫑긋 세우실 줄 믿습니다.
1: 아,
5: 예. 예, 우리 채원, 우리 채민, 우리 동생인가 본데 우리 위에서, 엄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채원이가 주님의 사랑하는 또 딸인 우리 채원의 엄마 위해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5월쯤 발병해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수술을 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눈앞에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5: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그 뇌종양 수술에 아무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5: 그 뇌를 아버지 하나님의 맑고 명쾌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뇌를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그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 터져나오는 귀한 가정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5: 주님 그러나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채원 학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며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귀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5: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채원 어린이.

0: 유성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현주 권사입니다.
1: 네, 송현주 권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극동방송 잘 들으시죠?
0: 네, 네. 시간 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소망의 기도는 같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0: 자주는 못 들어도 네. 네, 들을 때는 합니다.
1: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네.
0: 아,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1: 그래요. 잘 네,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0: 아, 지금 남편 사업에 좀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위기로 인해서 이제 원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어려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저희 부부에게 필요하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또 저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남편이 이제 많이 지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건강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이 지금 우리 권사님 주신 기도는 정말 권사님 개인 가정만의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온 나라 안의 문제이고 전 지구촌의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이 어려움을 기도로 승부하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2: 네, 우리 유성감리교회 송현주 권사님. 참 이 사업을 통해 특별히 이제 이 전혀 뜻하지 않은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길어짐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송현주 권사님과 그 남편분도 정말 지금 이 어려움 중에 이 극동방송에 찾아오셔서 함께 이런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우리 송현주 권사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그 사업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2: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주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지금 전쟁 여파로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알 수도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남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 고난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에 틀어지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주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0: 아멘. 아멘.
2: 모든 것이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2: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떠나서는 이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음을 압니다.
0: 아멘.
2: 주님 큰 그 금신상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오늘 아버지님 이 큰 위기 앞에 사자굴 같은 큰 위기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현주 권사님과 우리 남편분이 위대한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0: 아멘.
2: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2: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그리고 은혜를 지켜가는 우리 송현주 권사님과 그 남편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권사님의 가정과 사업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우리 남편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2: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0: 아멘.
2: 그 놀라운 말씀이 이 가정의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아멘.
1: 네, 권사님 승리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0: 아멘.
1: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 31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직접 오셔서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와 함께 아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믿음의 또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네, 크게 말씀.

0: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 계셔도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확신이 들으셨나요?
1: 네, 아멘.
0: 네.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모든 것에 함께하실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 요청하시는 분 되겠네요. 네, 어느 분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소개해 주시죠.
2: 네, 유성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소희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임소희 권사님. 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2: 남편이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1년 전에 시술을 받았는데 잘 못 걸어요.
0: 그러시군요.
2: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친구하고 또 저희 같이 섬기는 교회 구현승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늘부터 다니엘의 세일액 기도를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0: 네.
2: 그랬는데 이렇게 극동방송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저희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게 된 것이 너무 신비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남편 되시는 분 박가도른도 예수 믿으시나요?
2: 전에 나오셨는데 불편하시니까
0: 네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2: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불어 저희도 하는 일이 잘 어렵고 재정이 막혀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기도하고요.
0: 네.
2: 또한 큰딸이 81년생인데 너무 나이가 많죠. 네. 아직 미혼입니다.
0: 네.
2: 제가 기도하고 있기는 주님의 자녀로 영육관에 강건한 신실한 아들로 딸과 가장 잘 맞는 배우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2: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릴게요.
0: 네,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들으셨죠?
3: 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니까 선하시다. 또 안 조금 우리 삶 가운데 뭐 벽이 생기면 오늘은 안 선하신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인하는 겁니다.
0: 아멘.
3: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만큼 선하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3: 우리 임소희 권사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 임소희 권사님 가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3: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임소희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는 우리 남편분이 이제 그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1년 전에 시술을 받았지만 지금 그 뇌의 문제로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아버지 하나님 걸어보지도 못했던 인생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역사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임소희 권사님의 남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0: 아멘.
3: 일어나 걷고 뛰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뛰어가며
0: 아멘.
3: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뛰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자가 베드로 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소희 권사님의 남편분이 걷고 뛰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0: 아멘.
3: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3: 높은 담을 사슴처럼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0: 아멘.
3: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게 하시고
0: 아멘.
3: 주님 앞에 변화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0: 아멘.
3: 주옵소서.
0: 아멘.
3: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3: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큰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한 몸을 이루시는 그 성경에 놀라운 그 신비한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딸 그 큰딸인 분이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그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0: 아멘.
3: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3: 아멘.
0: 네, 권사님 응원하면서 좋은 소식

0: 예, 기다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우리 온유 학생과 또 우리 채원이 어머님, 그리고 우리 또 송현주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오늘 임서희 권사님의 바깥어른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할 일만 남은 줄 믿고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기도 시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네,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전히 함께해 주세요.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네, 성함도 밝히지 못하시고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그러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 귀한 분 위해서 또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이고 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참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시는 것 자체가 참 큰 용기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0: 아멘.
1: 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그대로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익명으로 본인의 정신장애를 고백하며 주님 마음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불안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주님 우리 이 성도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그리고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새로움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지금 이

0: 주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손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불안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1: 아멘,
0: 귀한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다면 늘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 말씀, 기도 함께 하시면서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찬양만 있는 그런 또 채팅창을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9507번 번호 쓰시는 우리 중부기도 동역자님이세요. 늘 기도해 주시고 요청하셔서 번호가 외울 정도입니다. 저는 50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 팔에 정확한 원인을 모르게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속히 자유롭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내일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귀한 열매 맺었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네, 저희가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0: 네. 50견이면 이제 50대이신 건가요?
1: 네.
0: 왼쪽 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왼쪽 팔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팔을 통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교회 이제 카자흐스탄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왼쪽 어깨, 왼쪽 팔에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인을 아시고 그 통증에 아버지 하나님 또 치유의 그 역사까지도 이미 주님의 손에 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성령님 이 시간 그 왼쪽 팔에 아버지 하나님 통증 가운데 성령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회복된 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교회와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내일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주님,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간직하고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은혜가 아버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치열하게 지켜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쾌유의 은총 입으시고요. 내일 또 교회 선교팀 돌아오시면 기쁨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723번입니다. 큰딸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아유 기네요. 일본 히로시마에 단기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과 팀원들에게 영육간 강건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모든 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요. 돌아와서는 예비된 사역지 또 믿음의 배우자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큰따님 귀한 또 선교자로서 또 이제 사역자로서 아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며 목사님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큰따님이 이제 아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적정한 나이가 되신 모양인데, 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일본 선교까지 감당하시면서 또 사역지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요. 아유, 축복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4723번님, 그 큰따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주님 지금 영광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을 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본 히로시마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탕자처럼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본 히로시마에 심겨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단기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 우리 따님이 이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비된 사역지를 허락하실 줄 아멘.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키시는지 주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님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를 이미 예정하셨고 주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야 할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한몸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몸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부부와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근따님 축복합니다. 참 아픔의 땅 히로시마에 선교를 가셨군요. 이제 돌아오는 대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어머니 기도대로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48분 지나고 있네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세종성담교회 섬기시는 우리 문지웅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5976번입니다. 최주환 장로님, 담도암 재수술하시고 신약을 받아서 10차까지 치료받은 중이신데 내일 2차 항암치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급속히 치료의 광선 비추셔서 속히 완치되게 하시고 다시 새벽재단 쌓으시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장로님 정말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오신 그날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님의 또 건강과 또 회복의 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우리 최주환 장로님. 아, 여기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다시 새벽 재단 쌓으실 수 있도록.
1: 아멘.
0: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참 이 새벽 재단을 쌓는 걸 엄청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최주환 장로님 아마 평생 새벽 재단을 쌓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좀 벽에 부딪혀서 이제 새벽 재단을 쉴 수밖에 없으시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벽 재단 쌓으시면 송아지처럼 뛰어나오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최주환 장로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담도암을 재수술하고 지금 이제 신약으로 10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2차 이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 그 신약이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신약이 돼서 주님께서 그 약효를 그 몸속에 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담도암이 아버지 하나님 말끔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이렇게 주신 것처럼 급속한 치료의 아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1: 아멘.
0: 급속한 치료의 광선이 비춰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나와 새벽재단 다시 쌓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의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최주환 장로님의 지금까지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최 장로님이 새벽재단에 기도를 쌓아올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장로님 주님 힘입고 힘내셔서 이제 반드시 이 암들을 이기시고요. 다시 새벽재단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특별한 소망의 기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 계속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험난한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기도로 승부하겠다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이 오늘 함께한 시간, 특별한 소망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이제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후 내내 승리하십시오. 우리 오늘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참 모든 여기 참석한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세종생명선교회 우리 문지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아이고 오늘 그냥 너무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제 기도가 그냥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저도 받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내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유별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이 중보기도 내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이 유별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응원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응원으로 들으면서 오후 내내도 행복하시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찾아와 주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성을 향하여 서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리셋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므낫세보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마음에 들었던 믿음과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의 꼴은 아수르 대제국에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단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 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의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코뚜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000km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시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행동심리학자가 환경설계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대신 물리적인 공간, 그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것을 환경설계라고 해요. 이 환경설계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있죠. 스마트폰의 문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10대들이 이 자극적인 쇼폼의 영상에 중독되어서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영상들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웃고 울고 그 영상, 작은 영상에 모든 걸 뺏겨요. 자기 스스로 뇌가 뭔가를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에서 주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라마다 캠페인을 벌려요. 하루에 한 시간만 휴대폰을 봅시다. 휴대폰을 적게 봐야 됩니다. 이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심만으로 그 작은 화면 속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위 환경 설계로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 근자에 일어난 일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특수 파우처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노르웨이, 프랑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024년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정신과 치료가 무려 60%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46%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변화되려면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평생 무당하시던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 무당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러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있는 신당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같이 가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평생 그분이 쓰는 우상의 물건들, 신주단지, 부적들, 향 피우는 거, 뭐 거기 뭐 그들이 쓰는 무슨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가 모아가지고요. 그걸 그분하고 함께 다 불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철거할 때도 불태울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이게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더니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빛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신 집에 있는 달마도 곳곳에 생각 없이 붙여놓은 부적, 자동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염주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환경을 내가 예수 믿는 환경으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이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받이 세우는 거죠. 마약에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아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받이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흙마술 같은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음성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

0: 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흙맛을 부적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의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4-2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단톡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진리가 분명해질수록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최종적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고 또 승리를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수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박신화 콰이어의 음성으로 승리의 할렐루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BWV 1004번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BWV 1004번의 4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8중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824년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실내악 중에서도 아주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소에 동경했던 베토벤의 7중주를 모델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는 클라리넷, 바순, 호른, 그리고 바이올린 2대,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이렇게 8개의 악기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알레그로 비바치 함께 하시겠는데요. 슈베르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곡다운 선율의 미가 이 작품, 이 악장에서도 아주 매력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관악기와 현악기의 음색이 잘 어울려져서 한편의 교향곡과 같은 사운드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멜로스 앙상블 런던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팔중주 옥텟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드 마르코 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마이너 이 작품의 1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마르코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마이너의 1악장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무상치료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치료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모양새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과 검사비, 수술비를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식사와 약품, 의료용품까지 가족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체품으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없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까지 도입이 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녘의 주민들. 이 아픈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는 지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크신 주께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샬롬 은평구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북녘의 주민들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의사하셨다고 해요. 치과의사로 이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 치과에 배가 아파도 오고 다리가 어떻게 골절이 돼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샬롬 포항 환호동에서 문자 보냅니다. 9927님, 오늘의 새싹회원이신데 아멘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 길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출석 인사 나누는 가운데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9927님 포항에서 보내주신 이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수원의 농수산물시장 유통로 상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인 점포들이 참 많아서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저는 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된다면 여기 꼭 기억하고 쓱 한번 한번 모른 척 이렇게 하나 사오고 싶네요. 대전 중동 근처에 노방전도 나오신 1751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노방전도를 가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전도하시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1751님의 군병과도 같은 그 걸음을 응원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 계속해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 오늘의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슈키나 찬양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찬양 후 바로 함께 할게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대전에서 기도 컨퍼런스 가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5277님도 졸리다고 하셨는데 졸음을 깰 겸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선물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커피 잘 마시고 계신다는 3225님도 선물을 받아 가셨지만 그래도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오늘 북한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이 아닌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북녘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고 싶지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1번 약국, 2번 장마당. 장마당은 시장이죠. 3번 학교. 북한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시작하면서 나눈 이 오프닝에서처럼 북한에서는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약품도,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들도, 그리고 식사도,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곳을 통상적으로는 많이 찾는다고 하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으로 보내주셨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신청 찬송 함께 했습니다. 신청 찬양 전에 우리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북한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중에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5277님이 객관식인데 참 문제가 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보기 자체가, 이런 문제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투가 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서로 요 객관식으로 하는 요게 느리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3번 아닌가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제 습관인 것 같아요. 9076님. 그리고 오답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의료 환경이 정말 다른 북녘당.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프면 어디를 찾을까요? 약국을 찾을까요? 장마당, 시장을 찾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갈까요? 북한에서는 아플 때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약국, 장마당, 학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소프라노 신델라 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문제였는데요. 약국과 장마당과 학교 가운데 아이들과 치과 가는 길에 문제 풀어봅니다. 막내는 학교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번 장마당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상식이지만 북한에서의 상식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어머님이실지 아버님이실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맞춰주신 장마당이 정답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장마당을 대부분 찾는다고 해요. 왜냐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상치료라고 자랑을 하지만 무상치료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약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시장이죠.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그런 약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녘당에서는 약도 참 많이 있지 않지만 약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의약품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마약성 약

머리 진통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한다라는 이 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첫 번째 푸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의 주민들이

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 가운데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 장마당 예수님을 떠올려주세요 했던 664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틀렸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263님.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0191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던 2번 정답 잘 맞춰주신 6045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몇 분 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찬양 나오는 동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바로 함께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도로공사도 하고 철도공사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도 같이 만든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번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90% 정도 완공이 됐었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사는 멈췄고 단절됐죠. 남한의 한 교회에서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지으려고 했던 공사에 착공까지 했던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이 병원의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그냥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북한 땅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착공을 하고 공사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그 남한에서 엄청 큰 교회여서 이 교회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단절이 됐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이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와, 1318님은 검색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 착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완공되지 못했죠. 이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착공이 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완공될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하나하나 생겨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원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암병원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산휴게소에서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6409님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여기 저희 교회예요. 6138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상식 퀴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6138님이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에서 추진한 교회 단위로 추진했던 이 병원 남과 북이 2007년쯤에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교회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죠.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지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예요. 보기까지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원일까요? 건강검진센터일까요? 암병원일까요? 힌트 조금 어려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병원이 설립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이 병원이 설립됐을까? 했는데 북한 측에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측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한두 번의 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예 정보가 없었으면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심장병원일지, 2번 건강검진센터일지, 3번 암병원일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또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노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1분 동안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전에 백령도에서 30년 살다 오신 어르신 모시기로 했거든요. 정답 심장병원입니다.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혹시나 통닭 주시면 극동방송 이야기 나누면서 잘 먹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8852님 보내주셨어요.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OAP데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꼭 통닭 보내드리면 꼭 극동방송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르신과 OAP데이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 심장병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어린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참 부족한, 하지만 필요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했죠.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6068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4659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통로가 생길 때마다 분명 예배에 처서도 그곳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녘 땅의 예배의 처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선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빵 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한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도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 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24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듣기,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든 다리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건너는 그 다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0년, 이야, 시간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전쟁도 홍수도 수많은 그 계절도 견뎌내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어디를 건널 수 있는 그 다리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화려한 장식? 아니었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초,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아치 구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다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 다리를 보겠죠. 그런데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다리와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나 뛰어난 능력을 먼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새벽기도,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 홀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순종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요,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기초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는 네, 2000년 가까이 된 로마의 다리들 얘기했었죠.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아, 그건 그 오랜 기간 동안 버티기 위해서 그 기초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어제도 예배 드리셨을 텐데 그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계시는 그 주일성수 그리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들 그게 우리의 기초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초를 잘 세워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절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월요일에는 원래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찾아가는 날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이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분들 만나면서 얼마나 또 유익한 소식을 갖고 왔길래 이렇게 또 2시 기쁨 찾아오셨나 내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선물 가져왔어요. 이 선물 이 얘기 들어보니까 비매품이래요. 살 수 없는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물 어떤 것인지 기대하시고 방송 함께 하시죠.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정말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이, 사실 저도 이분들 찬양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뵙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가는 분들이신데요. 2년의 준비,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 만나교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만나교회 예배사역팀 만나워십, 네, 두 분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기대를 한껏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의 나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워심 리더 신푸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신푸름 목사님.
2: 네.
0: 네, 그리고
1: 나요한
0: 목사님.
2: 네.
0: 아, 저는 사실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을 뵀는데 저는 20대 한 후반 정도의 청년들인 줄 알았는데.
1: 아, 마찰이십니다.
0: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 만나워십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두 분.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와, 정말 놀랍습니다.
1: 유튜브에. 네.
0: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건 나요한 목사님은, 네, 뭐 온 가족이 다 전파 선교사.
1: 아, 네. 저희 처가 식구들이 싹 다 전파 선교사신데,
0: 네,
1: 저희 장인어른의 오영석 장로님의 열심 안에 저희들이 다 전파 선교사가 됐고, 지난주에 태어난 저희 아들도 이제, 네, 전파 선교사입니다.
0: 이야, 박수 한번 드려야죠. 이 정도면 그, 네, 신 목사님이 긴장하셔야죠. 자, 신 목사님
1: 오늘,
0: 네, 네, 오늘 가입하신다고. 그렇죠.
2: 네요. 오늘, 네, 네, 가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그렇게 반응해 주셔야죠.
2: 네.
0: 사실 이 전파 선교사가 이 방송을, 저희 방송을 만들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덕분에 1분 1분이 채워져서 사실 이 방송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1: 그렇구나,
0: 있고, 두 분도 덕분에 이제 이렇게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1: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0: 실제로 그 처가가 다 이제 전파 선교사여서 보면서 많이 감동을 하시죠?
1: 맞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죠.
1: 그리고 항상 틀어놓고,
0: 극동방송 24시간.
1: 네네네. 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노상 틀어놓고, 네, 은혜를 받으시는데.
0: 제가 청아를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만나워십보다 극동방송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힘주셔서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만나교회 예배사역팀 만나워십 이분들과 함께 좀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만나워십,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공동체인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저희는 만나교회 소속이고요. 교회에 기반한 찬양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교 단체와 같은 성격을 갖지는 않고요. 교회 안에서 저희 교인들이 은혜 받았던, 그리고 저희 교인들을 지탱해 줬던, 또 부흥시켰던 찬양들을 저희들이 우리만 갖고 있지 말자, 이거, 네, 시대 가운데 흘려보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찬양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만들고 만나워십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현할 수 있을까,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과 같이 저희들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만나워십.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일을 하실 때 또 교회에서도 만나워십 찬양들을 많이 틀어놓으실 텐데, 참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교회 찬양팀의 이런 영상들을 틀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찬양팀들, 뭐 예수전도단,
1: 그렇죠, 뭐
0: 두란도 경배와 찬양, 이런 분들이 초교파적으로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개 교회 이 찬양팀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제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만나워십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앨범들을 많이

0: 내시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더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2: 맞아요. 성도들이 신앙의 추억을 갖고 있는 곡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본인들이 살아왔던 세월도 다 느껴지고 네. 또 은혜 받았던 추억들도 다 떠오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팀들이 특히 네. 만드는 곡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개교회 팀들의 부흥은 정말로 이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 앨범 유은성 전도사님 우리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복시키소서 뭐 수많은 곡들을 만드셨던 이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이 앨범을 또 이번에 참여를 하셨다고 프로듀싱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1: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
1: 뭐 유은성 전도사님의 만에 또 갖고 있는 네. 그런 또 노하우나 팁들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앨범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또 바라봐야 할지 또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또 뚜렷하게 가져가며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해 갔기에
0: 네.
1: 또 유은성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0: 그렇죠. 자,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청취자들께서 또 어떤 곡들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곡을 먼저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 네. 물들어라는 찬양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2: 지금 저희들이 발매한 앨범에 속해 있고요. 물들어라는 찬양이 짙은 어둠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수록 소망의 빛이 밝게 빛난다. 문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예수로 물들어가게 하신다는 귀한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0: 야, 뭐 설명 듣고 있는데 예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아, 물들어. 네, 물들어. 네.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조회수가 벌써 이제 9만을 넘어갔어요. 네.
2: 그렇군요.
0: 네, 이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2: 맞습니다.
0: 앨범이 언제 나왔죠?
2: 앨범이 나온 지가 이제 7월 6일에 나왔습니다.
0: 7월 6일. 얼마 안 됐는데.
2: 네, 얼마 안 됐습니다.
0: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물들어 어떤 곡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물들어. 제가 이미 마음에 물이 든 것 같아요.
1: 네. 예수님의 물이 막 들죠.
0: 그러니까요.
1: 기쁨의 물들고.
0: 맞아요.
1: 사랑의 물들고. 와, 그렇습니다.
0: 멘트가 쉼없이. 신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셔야죠.
2: 제가 네.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막 말하고 싶은데 아, 예. 잘 끼어들 타이밍이 그러니까
0: 청취자들께서 지금 안 보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계속 저희 둘만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언제 자기는 끼어들어야 되나 그렇게 보고 계신데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네. 은혜 받는 얘기하시면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0: 자, 물들어.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두 분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 선물 가져오셨어요. 이 두 분이 요 앨범 만나오십 앨범을 여러분들께 선물 드린다고 가져오셨습니다. 하, 뭐 계신 곳에서 박수 한번 크게 주셔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선물들은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저는 이 물들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문자를 물들어라고 주시면 그런 분들께 좀 골라드리면
1: 좋은 아이디어.
0: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께 물들어. 또 뭐에 물들죠?
2: 사랑의 물들어.
0: 사랑의 이제 멘트 잘하시네요. 네. 신목사님이죠. 또 뭐에 물들죠?
2: 기쁨, 예수님이 주신 기쁨에
0: 말씀 잘하시는 분인데요, 저분이.
1: 그럼요.
0: 그러니까
1: 참고 계신 겁니다.
0: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에 물들고 싶으신 분들 지금 물들어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만나오십 앨범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받는 번호란의 우물정과 9330을 입력하시고 샵 9330 입력하시고 물들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게 이런 앨범 작업하다 보면 그 어떤 은혜를 좀 받으셨는지 청취자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1: 제가 녹음 부스에서 한번 이렇게 울다 나온 적이 있어요.
0: 울다가?
1: 네.
0: 누가 때려서 그런 건 아니고.
1: 유전사님이 욕해서도 아니고 노래를 왜 그렇게 못해?
0: 혼나서도
1: 것도 아니고.
0: 아니고.
1: 네. 그냥 가사가 너무 제 얘기여가지고.
0: 어떤 찬양인데?
1: 오늘 틀는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래요. 따로 한번 들어봐주세요.
0: 이 앨범
1: 낮은
0: 있죠?
1: 곳으로 주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인데.
0: 낮은 곳으로 주여 임하소서. 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막. 저는 진짜 흔들리지 않을 사람처럼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어느 날 사역자가 돼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장 낮은 담벼락과 울타리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세상에 쩌들어가는구나.
0: 맞아.
1: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0: 더군다나 인도자여서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앞에 서는 직분이다 보니까 앞에 서면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주목을 받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겁니까?
1: 네. 그래서 삶의 무너진 자리를 주님 충만히 좀 채워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인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내 삶이 생명 누리게 하소서
0: 아멘.
1: 이런 내용인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막 부스 안에서 갑자기 울컥해져서 막 이렇게 울다 나온 기억이 있어요.
0: 낮은 곳으로 주여 임하소서.
1: 맞습니다.
0: 네. 여러분들도 혹시 삶에 약간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좀 내가 요즘에 좀 오만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 때
1: 내 교만함을 깨뜨리시는
0: 그렇죠.
1: 하나님
0: 그럴 때 낮은 곳으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신목사님은 뭐 이 앨범들 중에 그 곡절 중에서 특별히 은혜 받았다 하는 곡들이 있을까요? 다 좋겠지만
2: 표현해 주신 대로 정말 다 좋았어요. 근데

0: 유전사님의 곡도 굉장히 많고 아하. 그런 겁니다.
1: 아 여기 안에?
0: 네.
1: 아,
0: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완성본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1: 그럼 청취자들이 받게 되시는 선물도 이 완성본을
0: 네,
1: 받으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
0: 이... 안 파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못 구해요.
1: 소위 얘기하는 비매품.
0: 비매품.
1: 어디 가서도 구매할 수 없는 그 이 귀한 앨범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0: 맞습니다.
1: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정 9330번으로 물들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앨범 보면서 지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 이렇게 곡을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보통 가수분들이. 그런데 지금 2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아서
0: 맞습니다.
1: 집약하다 보니.
0: 네. 그래서 다섯 네. 곡씩 6개월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발매를 하면서 네. 은혜의 줄을 좀 이어가고자
1: 아,
0: 합니다. 네.
1: 와,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앨범이 좋은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찬송가 비중이 높아요.
0: 맞아요.
1: 네, 특별히 뭐 이렇게 찬송가를 사실은 요즘에는 일반 그 CCM 워시곡들이 많아서 이 찬송가를 상대적으로 덜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찬송가를 이렇게 고집하는.
0: 일단은 김병삼 목사님이 찬송가를 워낙 좋아하시고 찬송가 많이 불러야 된다.
1: 좋은 분이다.
0: 그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사가 완전 네. 몇백 년짜리의 맞아요. 그 신앙의 정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저희들이 부르면서도 아, 그 힘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히는 또 만나교회 찬송가 편곡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가끔 네. 연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제 얼굴이 띄어져 있거나 또는 저희 찬양팀 얼굴이 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 편곡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 네. 듣고 있노라고 같이 연습하고 있노라고
1: 맞아요.
0: 많이 보내주셨어요.
1: 사실 이렇게 웰메이드 된 어떤 그 곡들을 사실 이제 똑같은 곡이라도 편곡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샘플로 올려주시면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거 보고 똑같이 인트로부터 똑같이 따서 연습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렇게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찬양팀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1: 네.
0: 만나교회 찬송가 편곡집 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자가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네 거기서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1: 아 진짜로?
0: 한 80곡인가를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1: 예.
0: 만나교회 찬송가 편곡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진짜로요?
0: 그리고 네 지금 선물로 보내드리는 CD 안에는
1: 네.
0: 단선 악보도 있지만
1: 네.
0: 전체 밴드보가 다 들어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22곡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여러분들 오늘
0: 꿀자료
1: 이 꿀자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오늘 그 2시의 기쁨 함께 하시는 분들께만 드린 선물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앨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정 9330번으로 물들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0: 네, 보이지 않는 손, 저희 하나님의 손길,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1: 예.
0: 만나교회 안에서 많이 불리고 있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요거는 직접 작사를 해주셨고요.
1: 네.
0: 또 유은성 전사님이 너무 좋은 가사와 멜로디를 주시고, 또 저도 송라이터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0: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셨구나. 내 힘으로 산다고 참 많이들 지치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전능자의 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리라
1: 네.
0: 그런 고백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데 네.
0: 종종 있습니다.
1: 그렇죠. 제가 그걸 공부를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 그렇죠?
0: 네.
1: 네. 자,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요. 이 보이지 않는 손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 참 우리 삶에 정말로 삶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0: 근데 신목사님도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많이 보시죠. 그렇죠?
1: 그럼요.
0: 네. 네. 특별히 삶 가운데 뭐 언제 뭐 체험하시거나 또 느끼시는 게 있다면.
1: 어쨌든 뭐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 때 이제 서다 보면 좀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이 또 울기도 하고
0: 그렇죠.
1: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또 울기도 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늘 저를 이끌고 계심을 또 보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때마다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요 만나보십에 보이지 않는 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두 분 다 찬양 인도를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회중이 왔을 때 찬양 인도자는 늘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솔직히.

0: 늘 충만하죠.
1: 그래요? 그래요? 그럼 신목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어떠세요?
2: 사람이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도 항상 뭐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1: 네.
2: 메마름을 느낄 때도 많고 그렇게 근데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또 매주 예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1: 네.
2: 메마른 상태로도 찬양을 하면
1: 그렇죠.
2: 저는 또 회중들도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렇기에 더 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1: 네.
2: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1: 그럼 어떤 팁, 조언을 좀 주신다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냥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 네.
1: 그분들이 좀 삶에 늘 충만하지 않아. 좀 지칠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매주 올라가는 예배 그 앞에 그 자리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을 느껴요. 이런 분들께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팁을 좀 주신다면 네. 그럴 때마다 뭐 정말로
0: 저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1: 솔직함.
0: 저는 강단에서 저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1: 네.
0: 그냥 찬양하는 자리에서 완전 무장해제. 하나님을 향해 저는
1: 네.
0: 그냥 가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저 죽습니다라는 각오로. 근데 저는 신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1: 예.
0: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1: 아,
0: 본인이
1: 그래요?
0: 굉장히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서.
1: 아, 그래요?
0: 목사님도 얘기를.
1: 본인 얘기하기 민망하겠지만 좀 한번 해주세요.
2: 골방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가
1: 네.
2: 저는 삶의 또 예배에서
1: 네.
2: 또 승리한 자들이 또 그 예배에서도 또 승리한다고 믿기에 또 삶의 자리에서도 늘 또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고
1: 네.
2: 애를 쓰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1: 예.
2: 또 그런 고백이 또 쌓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루틴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예배자 찬양팀의 기본은 뭐 예를 들면 기타를 잘 치거나 또 어떤 그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거예요. 그죠?
2: 네.
1: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2: 네.
1: 그 예배를 끌고 가는 것 같고.
2: 아멘입니다.
1: 이제 저도 교회에서 이제 찬양인도를 해보면 초짜 때의 이제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멘트를 잘해서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2: 그럴 수 있죠.
1: 그런 좀 팁들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두 분 다 이제 예배 노자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곡을 선곡할 때도 막 그 내가 좋아하는 곡 위주로 처음에 많이 곡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드 맞춘다고 코드 똑같은 거 다 이제 나열하고 또 멘트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가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예배 인도자들이 이걸 지키면 좋겠다. 이런 팁들을 좀 주신다면
0: 선곡에 있어서는 저는 모르는 찬양은 항상 앞에 부른다.
1: 와, 앞에 부른다?
0: 한 개 정도만 부른다.
1: 아, 회중들이 잘 모르는 찬양은
0: 네,
1: 앞에
0: 딱 하나 정도만.
1: 오.
0: 그래서 물들어 같은 곡을
1: 예.
0: 새로 해야 되면
1: 예.
0: 물들어는 1번으로 넣는 거죠.
1: 아하.
0: 그런 것들.
1: 네.
0: 또 어떻게 보면 뭘 얘기 드리면 좋을까? 너무 많아가지고.
1: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자가 항상 이렇게 어떤 멘트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지향하는 편이 좀
0: 그래서
1: 네.
0: 인도자들은 사실 이게 다섯 문장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1: 맞아요.
0: 설교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표현하는 것 자체에 마음을 많이 담으셔라. 그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깊이 물들 수 있도록 좀 표정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를 최대한 제 모든 걸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문장도 열 문장으로 얘기할 거 다섯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는 할 수 없을까 계속 그 살 빼는 작업 그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헤드라인 한 줄.
1: 초짜 인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연주막 비어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계속 하는데 그냥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신목사님 동의하시나요?
2: 네, 동의합니다.
1: 네.
2: 아니 저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회중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서 뭔가 더 멘트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막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나 그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아니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래서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그 순간들을 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렇게

0: 하시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찬송가로 한곡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이 찬송가 앨범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 찬송가 곡들 중에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 네.
0: 네, 이 찬양을 좀 특별히 또 부르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 이 찬양도 너무 편곡이 너무너무 좋아요. 만나교회 베스트 편곡 중에 한 곡이고, 또이 찬양의 힘은 진짜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저 망망한 바다로 막 나가야 될것 같은 언덕을 떠나
0: 예.
2: 창파에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나갑시다 막 예배 가운데서 거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용기가
0: 네.
2: 차오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진취적이에요.
2: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저 음지에 있다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으니 나오라. 나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그 앞에서 그 만나시면 예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2: 맞습니다.
0: 네, 그런 예배를 좀 기대하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만나워십 첫 번째 앨범 중에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예배 찬양사역팀 두 분의 목사님 인도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 선물 가져오셨다 말씀드린 요 앨범 정말로 많은 곡들을 또 집약해놓고 여기에 또 편곡 관련해서 또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도 들어있고 이걸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데 우물정 9330번으로 물들어 이렇게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추첨 통해서. 자, 만나워십을 저희가 뭐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참 반갑지만 실제로 뵐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1: 네. 네. 8월 20일 날 저희들이 목요일 날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워십 곡으로 콘서트도 하지만 이 자리에는 이 햇빛 투게더라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을 돕는 이 이제 헌금을 좀 모아서 네. 그날은 이제 기부 콘서트로 좀 진행을 하는데요. 네. 특별히 지금 말자쇼로 유명한 정범균 형제 네. 그리고 선예 예. 그리고 범키 아넌딜라이트 별 이렇게 야. 연예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요. 만나교회에서 8시 목요일입니다. 8월 20일 날 함께 하려고 합니다.
0: 네, 방금 듣는 분들이 또 만나교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1: 아, 네. 저희 분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고요.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마
1: 맞습니다.
0: 그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또 이 만나교회 찬양팀의 곡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장의 변화를 같이 가시면 좀 전에 얘기해드린 참 신실하신 크리스천들 연예인들이에요. 네, 현장에 와서 같이 만날 수가 있는데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갈 수 있는데 입장료가
2: 전성 무료입니다.
0: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요. 예배니까.
2: 네,
0: 정말
2: 맞습니다.
0: 다 누구든
2: 네, 네. 와서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0: 남녀노소 할 거 없이.
2: 네.
0: 청년들만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2: 그럼요.
0: 네. 저처럼 나이 제한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2: 아, 없습니다.
0: 다 가실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초청하면서 어떤 분들이 특별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1: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고민을. 저는 이날 이제 김병삼 목사님이 즉문즉답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도 좀 상담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삶의 고민이 있으시고 또 무기력해지고
0: 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0: 네.
1: 속상한 분들 같이 와서 네. 은혜 받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자리 하나만 좀 맡아주세요.
1: 네,
0: 제 얘기하는 중.
1: 그럼요. 네. 오십시오. 네, 열려 있습니다.
0: 자, 신목사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2: 이왕이면 또 연예인들도 오시니까
0: 네.
2: 믿지 않는 분들 또 손잡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네.
2: 또 잘 알려진 분들이기도 하시니까
0: 네,
2: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0: 그렇죠.
2: 생각해 봅니다.
0: 네. 자,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분당에 위치한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또 이 두 분과 함께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을 또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만나오십이 이렇게 또 출장 오십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2: 좋습니다.
0: 생각 들어요.
2: 네. 네. 영광이죠.
0: 네. 네. 그런 기회를 저희도 만들어 볼 테니까
2: 네,
0: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오늘 그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당첨되신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지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앨범도 여러 장 주시기로 하셔서 그분들께 저희가 번호는 발표해 못 드리지만 발표 못 해드리지만 개별적인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0: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소리.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우리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0: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된,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요.
1: 아, 이거 짜노, 이거.
0: 웃잖아, 이거 참. 응?
1: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게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전화 한번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카페 3874번님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님 자, 우리 651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 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0: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성함 알고 있습니다. 장혜윤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맞아요.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1: 네,
0: 저희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1: 아,
0: 사연
1: 네네.
0: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친척동생 맞아요.
0: 예, 예. 네.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들어봤어요?
1: 몇 번 들어봤어요.
0: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혜윤님 네. 같은 분들,
1: 네.
0: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1: 아,
0: 김민혜님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1: 아, 네.
0: 지금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1: 한, 작년 여름에 가고 안 갔습니다.
0: 아, 그럼 딱 1년 됐네요.
1: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고 그러는데.
1: 아,
0: 1년 방학을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1: 아, 네네.
0: 예. 네.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1: 아, 지금 방송 이렇게
0: 네, 생방송.
1: 나가네?
0: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1: 네.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네.
1: 아,
0: 선물을 고를 네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네네.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1: 아,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아,
0: 여기서
1: 네네.
0: 고르신다면.
1: 아, 네? 네?
0: 여기서 여기 고르신다면. 예. 너무 많아서
1: 되시는구나.
0: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네네. 갖고 싶은데
1: 아니에요. 그럼 커피 할게요.
0: 커피. 아,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커피.
1: 네.
0: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님은 그래도 김민혜님 때문에 선물 받는 건데.
1: 아, 민혜가 네.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0: 화장품.
1: 둘 중에 아무거나 네.
0: 둘 중에 뭐
1: 화장품하고 커피.
0: 뭐요?
1: 커피나 아무거나 주셔도.
0: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1: 아, 네네.
0: 김민혜님.
1: 네?
0: 김민혜님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민혜예요? 아, 너무 반가워요.
0: 네, 민혜님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
1: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0: 예.
1: 안 그래도
0: 예.
1: 친척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네네.
0: 뭐 어떤 게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1: 아,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예예,
1: 네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아,
1: 네네 맞아요.
0: 아, 와 근데 어떻게 네네. 우리 장혜윤님은 네. 교회가

0: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1: 아, 일요일에
0: 예.
1: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예.
1: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0: 아,
1: 놀면서도. 네네.
0: 그랬구나.
1: 네.
0: 원래 어렸을
1: 네.
0: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1: 네.
0: 그랬군요.
1: 네.
0: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1: 네.
0: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1: 아,
0: 어디
1: 네.
0: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1: 아,
0: 거는.
1: 맞아요.
0: 김민혜님,
1: 네네. 네.
0: 이렇게 또 언니가
1: 네.
0: 이렇게 또 교회 얘기를 했을 때또 이렇게 또 새끼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1: 네, 운전하고 다니면 항상 듣고
0: 다니면서.
1: 있습니다.
0: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그쵸?
1: 네.
0: 자, 언니하고 한번 큐 해보십시오.
1: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다, 싶어 하는 걸 느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느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 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고마워요.
0: 아이고 좋아라.
1: 네, 너무 귀엽죠. 네. 아,
0: 그러니까
1: 네.
0: 사랑스러운
1: 네.
0: 동생이네요.
1: 맞아요. 진짜
0: 참
1: 그래요. 네.
0: 그래요. 자, 우리 장혜윤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아,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0: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가락동입니까?
1: 네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1: 네.
0: 다니시던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0: 아,
1: 같아서.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
1: 네.
0: 드릴게요.
1: 아,
0: 우리
1: 네네.
0: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1: 동생
0: 저는
1: 집에
0: 동대문.
1: 살아서
0: 동대문구에.
1: 삽니다. 네.
0: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생분이 언니 잘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잘 가는지 감시도 좀 해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1: 아, 네.
0: 알겠죠? 자,
1: 네.
0: 그리고
1: 성찰강교사.
0: 예? 뭐라고요?
1: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0: 네네.
1: 또
0: 아,
1: 전파
0: 맞아요.
1: 선교사세요.
0: 아, 그래요? 아, 우리
1: 네, 하이미주 선생님.
0: 장혜윤님 어머니가 전파 선교사.
1: 네, 권태희
0: 네네.
1: 어머님이십니다.
0: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1: 맞아요. 이 소식을 듣고
0: 좋다고.
1: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0: 지금
1: 몰라요.
0: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1: 네네.
0: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1: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극동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네, 추천을 받았는데
0: 예.
1: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0: 예.
1: 네, 잘 들어볼게요. 몇번 들었긴 했는데요. 네.
0: 예. 이 엄마가 전파 선교사란 얘기는
1: 네.
0: 제가 볼때그 전파 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1: 아,
0: 방송국으로
1: 네.
0: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이름으로 전파
1: 네.
0: 선교사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1: 네.
0: 분명히 예. 참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우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파선교사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그 선물 중에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0: 저희 엄마도
1: 네.
0: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동생이랑
1: 같이 네. 사시는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0: 아, 가까이 있어요.
1: 가까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네.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따로 챙겨드릴게요.
0: 네. 네. 아, 네.
1: 뭐 될 수 있으면 한번 뭐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선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걸로 예 어머니 좋아하실 네. 만한 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김민혜님.
2: 전화해. 네.
1: 오늘 큰 역할 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김민혜님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예. 장혜윤님도 계속 들으시면서 문자로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0: 네, 그럴게요.
1: 장혜윤님이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0: 지금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아.
1: 네.
0: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1: 하나님은 너를 네.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네. 왜 가장 좋아해요?
0: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1: 그래요.
0: 네.
1: 아,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네.
1: 자.
0: 예. 네.
1: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교회 소개 꼭 바로 연락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0: 그 어머니가 네. 우리 박영순 여사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극동 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1: 네.
0: 우리 아드님 이상희 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아. 방송국으로.
1: 아, 네.
0: 그래서 그 사연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네. 정말 사랑해 네.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네.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그래요?
1: 집에 오면 어머니,
0: 예?
1: 집에 오면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0: 아,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0: 아. TV가 아니라.
1: 아, 네.
0: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네.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
1: 네.
0: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네.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네.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는 소곱창.
1: 네.
0: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대충. 네.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 것 같아요?
1: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아마 장가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1: 장가가길
0: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그러면
0: 아니
1: 다시
0: 예 이상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네.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2: 예.
0: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이게 네.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0: 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아, 네.
0: 어머니.
2: 예.
0: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예. 하고 싶은 말, 사랑 담아가지고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예. 땅이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네.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예.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1: 네.
0: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참
1: 네.
0: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1: 네.
0: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0: 우리 아들. 예?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우리...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아.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0: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1: 네.
0: 그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드님?
1: 네. 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1: 네.
0: 그래서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집니다.
1: 네.
0: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0: 네네.
1: 네.
0: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죠?
1: 네.
0: 네네.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2: 예.
0: 이제 옆에서.
2: 예.
0: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2: 예.
0: 기도하면서 예. 기다리자고요.
2: 예,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2: 예,
0: 자 우리 이상희님.
1: 예.
0: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1: 네, 어.
0: 생각이 안 나요?
1: 네.
0: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 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1: 네.
0: 네, 우리 이상희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수 믿으세요 찬양 나눴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피디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저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식구 전파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식구 전파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 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회증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 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에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어. 그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 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방송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예.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라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1: 네.
0: 그래서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1: 네.
0: 아니면 두 개를 다 드릴까?

0: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0: 단백질.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자 우리 고정란님.
2: 네.
0: 네, 우리 김송이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란님 드릴까 했더니 두 개 다 드려도 되나요?
2: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2: 네, 건강해야지.
0: 네, 건강해야지. 네. 보니까 그리고 고정란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2: 예.
0: 네,
2: 네,
0: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2: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시고,
0: 그래요. 나오셔서 그래, 잘 다니고 있군요. 예. 자, 우리 네. 김송이님.
2: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란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2: 네.
0: 네.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탔습니다.
2: 그래요?
0: 지금 전국 생방송.
2: 아, 그래요?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2: 아, 네.
0: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뭐야. 네.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지금.
2: 네. 예.
0: 전국 생방송인데,
2: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네.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이님
2: 네.
0: 들어보시고 네, 고정란님이 네. 우리 김송이님 네.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 건데
2: 네.
0: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2: 네.
0: 맞죠?
2: 네.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란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이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2: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2: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2: 네.
0: 지금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드릴까요? 소개시켜드릴까요?
2: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 데 있어요? 가고 싶은 네. 교회가 있나요?
2: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0: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2: 아니,
0: 가보고 싶은 마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2: 네. 순간 식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0: 네.
2: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0: 그렇죠.
2: 네.
0: 자이든 타이든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2: 응?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0: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응?
2: 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이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2: 아, 제가 따라해요.
0: 네, 저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란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2: 네.
0: 예. 우리 고정란님, 우리 김송이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보세요.
2: 저번에 그분 기도할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와줘서 교회 와서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못 와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0: 아니, 저한테 말고 지금 짧게 20초.
2: 네. 알았어. 송이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에서 만나자. 알았지?
0: 우리 고정란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2: 네, 제일 감리교회.
0: 그래요?

0: 그러면 고장나님 교회 가시면 되겠네. 네. 네. 네. 그래요. 우리 김송희님.
1: 네.
0: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네. 알겠죠? 예.
1: 네.
0: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우리 고정란 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송희 님 고맙습니다.
1: 네. 언니 감사합니다.
0: 고마워요. 예. 네.
1: 송희야, 나중에 또 와야죠. 네, 언니. 감사.
0: 자,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2: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은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은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세종중흥교회 현수동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작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서산시 보건소, 13일 목요일 금산군 보건소, 18일 화요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21일 금요일 당진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잠깐 물건만 찾아달라. 이것만 대신 전달해달라.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 마약 범죄는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특별히 민족의 사상가로 민권운동가로 항일과 반독재 비폭력 저항의 삶을 살았던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시 한 편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고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시일 겁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에는 매우 깊은 성경적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선택의 갈림길, 자기 성찰, 인간관계의 본질,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관계의 깊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높은 가치의 삶인지를 묻고 있는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 이를테면 낮은 가치의 삶에서 흔하게 보고 느끼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삶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지니고 얼마나 갖추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누구를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와는 대조를 이루는 아주 가치가 색다른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기심 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얼마나 갖추고 즐기며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 시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감히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글이 아니라 혼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품에서 고이 꺼내 읽고 또 읽으면 이 글은 영혼처럼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도 대답하듯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가치를 내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깨우는 세상의 소망의 종이 되겠다는 삶, 소금과 빛이 되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다지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러한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외쳐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얻을까.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물을 때에 정말 떳떳하게 대답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소중한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제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떤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았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수십 번 드립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수양과 어떤 암소에 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6장. 이미 버린 사울은 여전히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새로운 왕 다윗의 기름 붓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큰아들 아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 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지만 사실 첫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라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드시죠.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지도 뭐하냐고 물었더니 들의 양을 지킨다고, 그가 오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주도하에 이게 다 옆 사람 전학인 줄 알아서 그래요.

사람 전화기. 전화기를 이렇게 얼른 배터리를 끄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말아요. 예예예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단밈에 다 모였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블레셋은 골리앗 또한 그리고 이쪽은 사울이 지휘하는 여러 군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지금 거의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의 아들도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다 그곳에 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의 소식과 전쟁의 이야기를 알아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근 곡식 한 에바. 에바는 요사이 우리말로 보면 한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콩복근 그 한자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 열덩이. 이것을 가지고 너희 형들에게 전쟁에 있는 너희 형들 갖다 줘라. 치저 열덩이는 그 전쟁에서 천부장, 천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양쪽 진영의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 너무 비참하게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았더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군대들이 형편없이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 그가 나를 싸워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내가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용서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하나님의 욕됨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 왕께 구합니다. 나를 전쟁에 보내주세요. 사울이 입던 모든 갑옷과 병기를 주었지만 그거 맞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가 조약돌 다섯 개와 그가 갖고 있던 양칠대 쓰는 막대기 그것 들고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죠. 그 장면의 이야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무기가 강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들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야.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총알은 박힐 수가 있지만 돌멩이가 박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발로 밟고 그에게 있는 칼을 끄집어내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장면 그에게 칼을 끄집어내어 자를 때 그 직전에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칼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이고 사울에게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너무도 깜짝 놀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골리앗의 대가리를 보면서 도대체 제가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여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너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임금님 사울왕의 종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이새의 제가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 마지막 보고를 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18장 1절 이하입니다.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단과 사울의 깊은 우정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시골 목장집 막내아들.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말할 때 막내아들은 불러오지 않았던 아주 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아들은 이 다윗과 왕의 아버지가 왕인 아들 누구나 그는 지금 그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줍니다. 왜요? 생명같이. 오늘 본문 속에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 20장 42절 마지막 절을 하는데 이 18, 19, 20장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생명처럼 사랑한 우정이 있다면 20장 42절 이후 21장부터 계속되는 데서는 그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아니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깊은 우정, 대를 잇는 우정이 그곳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분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반, 상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와 그리고 시골 목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사이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학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생명을 건 헌신과 희생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려요. 그 여인의 노래 딱 한 구절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인데, 아니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사울이 귀신들 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그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과 분노, 사울의 적개심,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정적으로 이겼는지 원수같이 여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구명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냥 아들하고 떼놓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우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자식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그렇게 원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가 희생한 게 뭐예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선시대 말로 옮기면 세자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칼과 활과 창, 군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한 돈 백만 원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그런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 언약이라. 오늘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약속을 뭐로 이해하느냐? 약간씩 속이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배반해도, 내가 나를 저버려도,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단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

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와 나 사이에는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가 그냥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갖다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대의 상관, 상대의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왕궁에서는 아히멜렉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대문에 가서 몸 비빈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둘람 동굴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과 함께 잡족들과 모여 살았던 그 사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정적인 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보호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각박한 세상, 진정한 우정을 보기 힘든 때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신뢰와 은약의 준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이 떠나가면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근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장애인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 자기의 옛 친구 아니 지금도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의 그 아들을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다윗의 은약 이행 이른바 이것은 보통 우정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는 잘 지켜요. 원수 갚는 거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어때요? 세상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가 떠났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내게 행한 그 우정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우정을 나도 지킬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켜낼 거야. 대를 잇는 우정, 대를 잇는 왼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들의 우정은 우리가 표현하면 좀 어렵습니다. Divine Friendship, Divine Covenant, 신성한 언약, 신성한 우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기에, 너와 만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훗날 뭐라고 그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를 위하여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실 요나단에게서 그 누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맺게 한 이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도 안 돼, 왕이라도 안 돼. 하나님 그를 저주하세요.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속에 가장 먼저 생각,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뭘 얻을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거의 그런 만남이에요. 나와 그것과의. 소위 말하는 말틴 부버가 말하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 고약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우정 이야기 하나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해군 시대입니다. 157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니까 지금부터 꽤 오랜 한 500년, 450년 전 사건이죠. 그때 나성용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0: 중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교수형을 기다립니다. 효자였던 이 나성용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여쭙고 난 뒤에 저를 처형하라고 광해군께 청했습니다. 근데 광해군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나성용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한다면 모든 경우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형수들에게 동일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선례가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나성용의 친구 가운데 이대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로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해군 왕 앞에. 폐하,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귀환을, 성룡이의 귀환을 확신합니다. 갔다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니 만약 저를 잡아두시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광해군은 허락했습니다. 야, 되겠냐? 사실은 의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도 가족들이 늑하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나성룡의 친구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룡은 풀려나 고향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고 대로는 광해군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더디어 지나서 사형날이 다가오는데 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시간, 정오시간이 다가와도 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형들을 다 베풀고 이제 막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짐작하시죠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으면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성룡이 막 나타납니다. 헐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대로를 풀어달라고.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성룡이 이제 처형을 막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렇게도 비웃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갑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들의 우정이 너무도 부럽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이런 우정이 나의 우정이 된다면. 한참 두 사람이 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다시 왕이 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결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저들을 방면시켜주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 중앙 가족들이 이러한 진정한 사랑,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도 피테아스와 다몬이라든지 여러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사회에도 많이 있거든. 하물며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신적 만남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국의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화 신사참배 앞에서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사를 세우는 일이었다. 한국 병합 이전에는 일본인 거류민들이 자기들 힘으로 세우고 지켜온 신사였지만 병합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조선 총독부가 직접 나서서 공적인 신사 건립을 시작한 것이다.

0: 아이, 너무 꿉꿉하네. 이놈의 조선 땅은 스키까지 온몸에 쩍쩍 달라붙어. 아유, 이 땅 자체가 아주 고집불통이야, 불통.
1: 조선 놈들 고집불통인 게 이 땅 때문에 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근데 습한 걸로 치면 우리 일본이 한 단계 위 아닙니까?
0: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겠나?
1: 지들이 아무리 고집부린다고 해도 대일본 제국의 힘은 못 당하지요.
0: 그래도 저놈들 고집부리는 얼굴 보면 아주 속이 더부룩하단 말이야.
1: 맞습니다. 그렇게 밟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0: 자네, 그 고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 고집의 뿌리 말이야. 땅이 문제가 아니야. 조선인 뒤에 있는 선교사들이 문제라고.
1: 아,
0: 나라 잃은 놈들이 왜 자꾸 쓸데없는 희망을 가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슬쩍 구국기도회에 가봤는데, 아이,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1: 뭐라던가요?
0: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일제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1: 절박하군요.
0: 근데 정말 웃긴 건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거야. 가만 보니 그 믿음을 좀 꺾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
1: 에이, 선교사들은 미국인이라 쉽지가 않을 텐데요.
0: 그러니까 신을 바꿔야지. 그들이 믿는 신을 말이야. 우리 신으로 바꿔야지.
1: 허! 천왕님을 모시도록.
0: 여시! 이제는 스스로 인정하게끔 보여줄 때가 온 거야. 어느 신이 더 위대한지 말이야.
2: 조선 총독부는 남산 중턱에 신궁을 세우기로 계획한다. 부지만 무려 20만 평이었다. 그렇게 1925년에 완공된 조선 신궁은 조선인들을 천황에게 절하게 만들어 일본에 충성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3: 하, 비 한번 줄기차게 오는구만. 내일도 농장조회는 힘들겠네요.
4: 선생님, 계속 피하시기만 할 거예요?
3: 아니,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온통 진흙탕일 텐데 무슨 조회를 합니까?
4: 조회 얘기가 아니에요. 신사참배요.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3: 이게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4: 복잡한 문제여도 이제는 결단할 때예요. 아이들이 계속 기다리잖아요.
3: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른 선생님과도 의논해서.
4: 당장 다음 주에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요. 선생님, 그렇게 두려우세요?
3: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은 처음과 같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국가 의례예요.
4: 단순한 국가 의례를 가장한 종교 탄압이죠.
3: 아니, 선생님, 자꾸 그렇게 반기를 드시면 제 입장이 더 곤란해집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꼬투리라도 잡혀서 영영 학교 문 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 아이들은 또 어쩌고요?
4: 그래서 신궁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이시군요.
3: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한 번만 숙이고 넘어갑시다. 에?
4: 그럼 직접 말씀하세요.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5: 선생님, 죄송해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요.
3: 아니, 아직 학생들이 남아있어? 이 시간에?
5: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4: 들어와. 왜 아직 안 가고 남아있어?
5: 저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긴데요. 저희 학교 사람들 모두 다음

0: 주에 신사에 가서 참배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1: 사실이면 저희도 가야 하는 건가 해서요.
0: 만약 가야 하는 거라면 전 학교를 그만둘 거예요.
1: 저도요.
0: 그 말씀 드리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3: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학교 운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애들아,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니?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거야. 우리가 그렇게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실 것도 아니고 말이야.
0: 말씀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인데.
3: 얘들아, 너희 말이 맞아. 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야.
2: 아니요,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게 믿음이죠.
3: 선생님, 그러다 우리 아이들 다 잡혀 들어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예? 아니, 막말로 그런 믿음이면 집에서 제사는 왜 지냅니까? 예?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신사 참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우린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자 이 말입니다. 이건요, 학교의 존폐와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4: 도섭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안전, 학교의 존폐, 그의 앞에 놓인 책임감과 두려움,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무게였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함께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도섭은 크게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도 비는 거세게 쏟아졌다. 비는 운동장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고 학생들은 우산 쓰기를 포기한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0: 참배 거부하려면 학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1: 당장 학교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 같아.
0: 내 생각도 그래.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1: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학교는 지키고 싶거든.
5: 자,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에도 모두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하필 이런 날씨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네요. 며칠 전에 학교에 중요한 통첩이 내려왔어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남산 신궁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배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밤새 고민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말씀과 여러분의 안전과 학교의 미래 사이에서 내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여러분은 배움의 길을 잃고 우린 다시 또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혹여 이 중 한 명이라도 잡혀간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궁에서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국가의 의뢰를 따르는 것일 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분란 만들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 주세요.
4: 도섭의 말이 끝나자 운동장은 말없이 조용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던 불씨가 내리는 빗줄기에 하나둘씩 꺼져갔다. 장대비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쏟아져 내려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0: 나는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학교가 문 닫으면 우리 다시 여기로 못 돌아올 게 뻔해.
1: 뭐라고?
0: 야, 고집부리다가 다 잡혀가면 그럼 남는 게 뭐야? 학교만 없어지겠어? 이어서 교회까지 다 없애려는 게 일부

0: 다니엘도 계획인 거야. 그걸 몰라?
1: 다니엘은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 왜냐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거든.
0: 아니 그럼 끌려가도 사자굴에서 보호해주신 것처럼 널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거야? 너 진짜 순진하다.
1: 뭐? 응?
0: 야 그럼 끌려간 독립군들은 왜 멀쩡히 못 나올까? 그건 생각 안 해봤니? 순진한 소리 좀 하지마. 믿음 하지만 결국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다 망치는 거라고.
1: 그럼 넌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거네.
0: 야 배신이 아니라 지혜라고 이 바보야.
1: 지혜가 아니라 두려운 거지. 네가 겁나는 거잖아. 그만들 못해?
2: 날카로운 선생님의 목소리에 다툼은 멈췄지만 울분과 분노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3: 신사참배? 학교 폐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난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서로 찢기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4: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0: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3: 얘들아 솔직해지자. 두려움에 떠는 마음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용기도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 없는 사람이 있니? 다 우리 같은 마음 아닐까?
5: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3: 조금 더 살았다고 해서 나라고 답을 쉽게 말할 순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서로 미워하게 두진 않으셨을 거야.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밀치지 말고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어. 각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화 신사참배 앞에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장도 너무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고 아이가 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우는 소리에 애가 상처받고 놀랄까봐 제가 차 키를 찾아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어요. 소리 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죠. 우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 살기 싫어요. 아버지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제가 그때 순간 위험하고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파수가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었어. 라디오가 다행히 그때 시동을 켜는 순간 찬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찬양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옆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들었어요. 소중한 가족 생각해서 힘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집에 다시 들어갔던 그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신청하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1: 세상에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극동방송은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방송이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부르셨을 때 그들의 현실은 바뀐 이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품에 자녀 한 명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04년에 처음 기획되었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10년이 넘도록 지도 위에 선으로만 존재했었죠. 하지만 2015년 11월 정부가 여기에 고속도로를 짓겠다라고 공식 선포하는 순간 아직 뚫리지 않은 그 길의 미래는 이미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설계 변경과 실현을 겪으면서도 이미 개통된 구간을 거쳐 마침내 2027년 완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결코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느린 아이, 윤학준 곡으로 소프라노 이혜원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곡가는 뜸북뜸북 뜸북새의 오빠 생각을 작곡한 작곡가 박태준입니다. 홍남파와 같이 한국 가곡 1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동무생각을 작곡했습니다. 오늘도 박태준 작곡의 동요와 찬송가 그리고 여러 노래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 이 곡도 박태준의 곡이었구나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 박태준은 1900년생입니다. 11월 대구에서 출생했고요. 1986년 10월 사망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전문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선구자이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초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종교음악과를 창설시키기도 했습니다. 작곡가 박태준의 가장 대표작은 아마도 오빠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가곡 동무 생각은 작곡가 박태준의 고교 시절 첫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무 생각 역시 이은상 선생님이 가사를 지었는데요.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이 창신학교에 부임했을 때 작사가 이은상 선생님과의 교류로 인해서 동무 생각 가사를 받게 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첫사랑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하자 작사가 이은상 선생님은 순수한 사랑의 감명을 받아 가사를 지어 박태준에게 주었다고 하죠. 오늘 박태준의 대표작 중에 동무생각, 오빠생각, 가을밤 이렇게 세 곡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작곡가 박태준을 만나보고 계신데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가을밤 이태선의 시를 가사로 해서 소프라노 신영옥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두 곡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데요. 오빠 생각 최순애 작사로 함께 하셨고요. 동무 생각 이은상 씨로 함께 하셨고 바리톤 장유상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박태준과 함께 해볼 텐데요. 작곡가 박태준은 동요를 많이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산길, 새나라 어린이, 도깨비나라, 맴맴까지 한번 만나보실게요.

누구의 노래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던 동요에도 주인이 다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 세 곡은 모두 윤석중 작사 박태준 곡으로 새나라 어린이, 도깨비 나라, 맴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산길 양주동의 시를 가사로 했습니다. 오늘 작곡가 박태준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박태준은 오빠 생각이라는 잊지 못할 동요를 선물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서양 음악의 지평을 연 작곡가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대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받았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 찬송가가 한 곡 있는데요.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곡이 바로 박태준 선생님의 곡입니다. 이제 오빠 생각을 지은 작곡가 선생님과 이 찬송가를 지은 작곡가가 동일 인물이었구나 기억하시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우린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신분을 바꿔주셨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참된 삶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래전에 출간된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도의 자반이라고 하는 청년은 천민 계급인 청소부 집안에 태어났어요. 인생의 오랜 방황, 갈등, 시련을 거치면서 본인도 청소부 일을 하다가 훗날에 성자로 이렇게 추앙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청소부를 마타르라고 부르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청소부는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나 동네가 어쩌면 지옥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문제는 어떤 청소부냐 하는 거죠. 옛날 이탈리아의 성당을 건축하는데 새 속공이 힘들게 그 어려운 건축 돌을 다듬어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가족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과 가치가 다르면 일하는 모습과 자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거를 칭의다. 우리는 나의 공로나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이 미리 택정,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비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시고 소명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구원을 어떤 순간, 과거의 이벤트, 어떤 사건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나, 자꾸 어떤 한 순간, 한 사건, 이벤트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구원은 과정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다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삼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죠. 이게 구원의 마지막 종착 목적지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브릿징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었죠. 앞에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의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돼야 돼.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좀 한번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예배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다 받는다는 그런 생각,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의문, 질문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기저에 뭐가 있느냐,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다 받아야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창세기 4장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막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딱 정해 주셨죠. 뭐 비둘기, 양이나 염소, 소, 황소를 잡아야 돼. 솔로몬과 같은 왕은 1,000마리를 이렇게. 이거는 믿음을 따라 드리지 않고 경제력에 따라 드리겠어.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해서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다. 가난한 가정은 경제 형편상 비둘기를 이렇게 드려. 솔로몬 같은 왕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이 재물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 재물을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이렇게 분별하게 하죠. 거룩한 거하고 속된 거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것도 그 가운데 정한 거하고 부정한 거를 이렇게 구분하게 해요. 속된 것도 정한 거하고 부정한 거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속된 거,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부정할 수 있어요. 예, 부정하다. 뭐 시신을 만진다든가, 뭐 여성들에 있어서 어떤 유출병이 있다든가, 아, 이런 것들, 질병 같은 거는 속된 거지만 그 중에 부정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부정이 정한 것들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떤 거냐? 거룩하면서도 정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사장에게 분별하게 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책이 이 레위기 먼저,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되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 것을 알아야, 거룩하고 정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거룩하고 정한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레위기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칙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려면 당연히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은 우리 몸,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 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런 삶인가, 삶의 예배를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이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든다고 하는 이 뜻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한자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한자 사성어가 있는데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쁜 환경에 놓였을 때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환경에 쉽게 물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쁜 환경을 멀리해서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물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에 합당한 삶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빠져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저항하고 거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의 풍조와 방식에 너무 잘 적응하고 세상 가운데 만족함을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할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 세상의 환경에 물들지만 우리는 거북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자꾸 넘어지되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성령으로 물들어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부족하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으로 부족한 거죠. 성령으로 물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가지 은사를 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덕이 돼야 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살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 믿음의 성도는 성령에 물들여야 돼.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위로함으로, 섬기는 일로. 이게 성령에 물든 사람, 내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삼되는 삶이 예배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가운데 엘리자베스 쇼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라고 이렇게 한국 이름을 이렇게. 이분은 1912년에 32살에 싱글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조선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는 거는 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조선에 와서 22년을 선교하다가 한국 땅에 묻혔어요. 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고 14명의 아이들 고아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 14명은 직접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로 기르고 38

7명을 과부를 이렇게 돌보며 살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조선의 어머니, 조선의 대모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1934년 6월 28일 동아일보 머릿기사 헤드라인 이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 끌고 생활, 자기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않고 전심력을 교육 자선에.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이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동료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머리맡에 붙어 있던 좌우명을 봤어요. 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분에 관한 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배추벌레는 배추 먹고 배추 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물들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물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물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염색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옷감에 화학 염료가 아니라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죠. 아주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색을 위해서 옷감에 이제 물을 이렇게 들게 하려고 막 각가지 이제 재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굴껍데기를 이렇게 태워서 재로 쓰기도 하죠. 그래야지만이 자기만의 아름다운 이 빛깔, 물을 들여서 아름다운 이 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물이 들여야 되는데 물이 잘안 들죠. 대신에 색만 바래. 아름다운 예수의 빛이 물이 들여야 되는, 예수의 물이 들여야 되는데, 성령의 물이어야 되는데 물이 잘안 들어. 빛만 바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물이 들어야 빛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처럼 되지 않죠. 뭔가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빠져 있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성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변화를 줄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예요.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오늘 12장 다음에는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밀라노시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있을 때그 영적인 깊은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담나무로부터 어린아이들이 동요 노래를 자꾸 부르는데 가사 가운데 톨렐레게 톨렐레게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어 톨렐레게 톨렐레게 아이들의 그 노랫말 가사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톨렐레게 톨렐레게 마침 이 성경책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옥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아들의 마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교도에 빠지고 또 음란한 생활에 빠져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어머니가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그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한 거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충고를 들으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어거스틴이 됐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오직 예수로 물이 드는 거죠. 세상의 물을 빼고 성령으로 물이 들고 예수로 물이 들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가 떠오르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0: 참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5-05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지쳤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그 이름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밤에도 그 이름만은 나왔어요. 예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비싼 모든 것이 나를 등질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부름에 답하지 않을 때 내가 부르고 의지하기를 내 목소리를 기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평생 몸이 약했어요. 오래 앓으면서 기도가 길어질 때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고통스런 밤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이 생각나네요.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오늘 로제티의 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때로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릴 감쌀 겁니다. 여러분들께 샬롬을 외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릴게요. 벌써 8월입니다, 여러분. 8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어떤 하루셨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 참여와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8월의 첫 번째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저녁 기도문은요,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분들, 또 고생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풍성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날씨는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시원한 바람으로 채우시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976번님,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경기도 이천에서 전라북도 진안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방송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천에서 진안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참 신나실 것 같아요. 1976번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랜만에 또 집밥도 맛있게 드시고 부모님이 해주신 밥. 얼마나 좋으실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이 졸리지 않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길이길 소망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1976번님 축복합니다. 8406번님 저녁기도문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8406번님. 0445번님

처음으로 저녁 기도문 받아보고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8월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로 맞게 하옵소서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8월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공사자 5번님과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 새로운 한 달도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3212번님, 기도문 매일 35분 국도를 달려 출퇴근해요. 기도문 붙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계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3212번님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행복하게 이 저녁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 보내시네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기도문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다 오늘의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8월의 첫 번째 저녁 기도문 이미지가 뜰 겁니다. 그 이미지에 써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분명히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찬양도 풍성하지만요, 우리가 서머 스페셜 맞아서 함께 잠언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1번째 날입니다. 21장을 읽을 날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요. 찬양 나누고 잠언 21장 함께 하시죠.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길이야. 그분이 바라는 쪽으로 이끄시지.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다 바르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계시지.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희생제물보다 더 바라시지. 눈이 높은 것과

인들은 자신들의 폭력에 휩쓸려가지 정의를 이루려 하지 않으니까. 죄 있는 사람의 길은 구불구불하지만 깨끗한 사람, 그의 행동은 올곧지. 지붕 한쪽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아내와 말다툼하며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악인은 나쁜 일을 바라지 그의 눈으로 이웃을 불쌍히 보지 않아. 비웃는 사람을 벌주면 어수룩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가 알을 얻지. 공의로우신 분이 악인의 집을 들여다보시고 악인들을 쓰러뜨려 잘못되게 하시지.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귀를 막는 사람, 그 자신이 소리 지를 때도 대답이 없을 거야. 비밀리에 주는 선물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품에 숨겨서 주는 뇌물은 거센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지. 옳게 처신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 슬기로운 길을 벗어나 헤매는 사람, 죽은 영들의 모임 가운데 쉬게 될 거야. 즐기기를 좋아하면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면 부유하지 못하게 되지. 악인은 의인을 살리는 몸값이 되고, 배신하는 사람은 옳고 된 사람들을 대신하지. 허허벌판에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아내와 말다툼하며 울분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보금자리엔 탐나는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지. 공의와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명예를 얻지.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도시로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던 요새를 무너뜨리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거야. 건방지게 뽐내는 사람, 그의 이름은 비웃는 사람이야. 그는 지나치게 잘난 채 하지.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손을 써서 일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풀지. 악인들의 희생제물은 역겨운 것이야. 나쁜 꾀로 바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럴까. 거짓말하는 증인은 망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계속 말할 수 있지. 악인은 얼굴을 두껍게 하지만 옳고 된 사람은 자기 길을 탄탄하게 하지. 지혜도 쓸모없고 깨우침도 쓸모없고 의논도 쓸모없지 여호와 앞에서는. 전쟁하는 날 쓰려고 말을 준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21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더위 앞에서 하루 종일 몸도 마음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아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이 여름날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늘 한 뼘 없는 자리에서 하루를 견딘 이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한번 쐬지 못한 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하루를 버텨낸 모두의 하루 끝에 넉넉한 그늘과 깊은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더위에 지친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저녁만큼은 늘어진 몸과 마음이 깊이 쉬어 편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의 첫 번째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달해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주변에 뙤약 볕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꼭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셔서 한 번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0995번님 기도문 신청합니다. 최PD님 반가워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 신청 가능할까요?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0995번님. 신청해 주신 곡 내 삶의 이유라 이 곡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할게요. 참 귀한 찬양입니다. 3573번님 샬롬 저녁 기도문 보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은혜를 나누시는 3573번님 축복합니다. 1234번님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맞아요. 복 자체를 붙잡는 것보다 복의 근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234번님 귀한 사연 감사해요. 2091번님 기도문 뜨거운 날씨로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보내주셨어요. 날씨 정말 덥죠 여러분. 와 36도, 37도, 38도 뭐 어떤 곳은 40도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36이라는 숫자만 봐도 오늘은 그래도 좀 덜 덥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요즘 날씨예요. 40도가 막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 물 자주 드시고 냉방병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요. 축복합니다. 2091번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젖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0715번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문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3326번님 기도문을 읽으며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안식을 얻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3326번님 자, 그 외에도 기도문 챙겨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도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번호를 알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요. 7시 전까지 그러니까 행저질라 마치기 전까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링크 하나가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갈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도문이 적힌 이미지 하나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저장하셔도 좋고요. 링크 그대로 복사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냥 후회와 또 실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소에 기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모두가 주님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자진라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0995번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 주원에서 화이팅입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 충전하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자리의 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 우리 새로남교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시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의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골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변화가 있는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내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그의 성향, 그의 태도, 그의 관점, 그의 가치관, 소위 패러다임이 쉬프트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평생에 남다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에드벌룬을 띄우듯이 사람들이 이성으로, 감정으로, 조직으로 연구해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성품, 사람의 태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난 대로 3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이 문맹자로 있을 때 이들은 글을 배워 아는 사람, 남다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타인의 유익을 취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취했겠습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서기관들, 다른 말로 율법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가운데 핵심 멤버들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음행종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나중에 전개된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코너로 물기 위한 작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보통 은밀하게 여자 남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낮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남자 여자의 관계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음행종에 잡힌 여자를, 그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도망갔는지 아니면은 올무에 걸려고 사람을 고용했는지 모르지만 음행종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어떻게 사람들이 머리에 꾀를 쓰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식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뭉쳤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끌고 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치와 공포 가운데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위 티칭 미니스트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왜 배움을 받습니까? 주님께로 더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더 나아가기 위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식을 주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명의 남자가 있죠. 여기에 여자는 있지만 같이 죄의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가르치지만 애들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더 효도하게 되었습니까? 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졌습니까?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모멘텀,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삶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찬양대가 부러워요.

왜? 찬양대가 찬양 찬송하는 것은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10년을 하루같이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역자로서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어디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베이스 파티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찬양대를 하면 1년 12달 지각하는 일이 없어요. 평생 동안 지각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지각 잘하는 분들은 물론 검증받아야 되겠죠. 주의자가 아무나 찬양대하자고는 안 하니까 지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내 안목과 시각과 태도와 성향과 가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엄중합니다. 율법을 깨뜨릴 때 그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 죄가 만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이 소위 토라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말씀 20장 10절에 보면 모세 율법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여기 간부와 음부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더 분명히 드러나죠. 이스라엘 중에서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 둘을 처벌할 때 여자만 끌고 오지 마라.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몇 명?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악이 만년에 펼쳐지는 것을 제하라. 이게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함만 가지고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짓는 이기성,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율법이 어떻게 다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생사의 갈림길에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함,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메시아께로, 우리의 구원자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 그럼 초등교사 역할은 뭡니까? 깨우치는 것이죠. 해서 될 일과 되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여 섰다는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는구나,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구나, 아멘, 죄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십자가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신 주님의 말씀과 그 구원사역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우리 주님께 맞추십시다. 이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올무에 걸렸습니까? 아차는 순간 로마의 현행법에 걸리거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는 자로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당할 뿐이 아니시죠. 여러분 잘 이해가십시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남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아까 양심에 저촉돼 조금 더 양심이 나옵니다만 양심이 기준이 됩니까? 썩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차돌멩이 같은 양심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기 잣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무엇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견해에 오른 대로 살아갔더라. 21세기라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해서 잘 아시잖아요.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깃발 안에서 모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제 진정한 애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지도자였다면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여자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음물을 놀려가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윽박지르죠.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계속 채근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이야기해봐요. 뭐가 옳은 거예요? 막 따지는 것이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조금 전에까지는 앉으셔서 글을 썼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그들의 죄의 목록을 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돌을 들고 남에게 칠 수 있는 자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은 주님께로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부족한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9절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지, 물론 양심도 상대적입니다. 돌멩이같이 굳어진 양심, 화인맞은 양심, 오염된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양심, 동물과 다른 것이 양심인,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양심이 있다, 코끼리 양심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인간만이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액션을 차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어른으로 시작하

젊으니까지. 젊은이로 시작하여 어른이 아니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뭐요? 젊은까지. 60년을 살면 60년 죄인이에요. 70년 살았으면 70년 죄인. 20년을 살았으면 20년 죄인인 걸 누가 증가하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이 아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면 나도 죄인이야.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품은 자는 그 자체가 탐욕 우상 숭배다. 동시에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한 자니라? 뭐한 자니라? 가늠한 자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 지식인들은 이것을 포장을, 겉포장을 잘하죠. 남들이 속도록.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거칠게 바깥으로 내겠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장면을 여러분, 그러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을 돌을 들어 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하던 사람, 현장에 잡힌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 살기 등등하게 이 여인을 끝장내야 되겠다. 이 여인을 볼모로 잡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를, 올무에 빠뜨리기를 원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어.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이 뭡니까?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돌멩이가 언제부터 날아오는가를 마음에 생각했을까?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순간순간마다 머릿속에 뇌리에 스쳐오는 파노라마 사전처럼 스쳐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까? 내가 왜 이래 됐을까? 부모가 나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귀한 딸로 내가 성장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수많은 회한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체를 살려주셨습니다. 동시에 그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이 직시하도록 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 사건은 죄인인 여인에게 육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구원주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떠하다, 그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율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새로운 함께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우리 가정에 누구신가? 우리 인류에게 누구신가? 우리 새로운 함께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용서를 온몸으로 체험한 익명의 여인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죽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산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불어 사는구나, 새롭게 사는구나, 다시 사는구나, 감격에 젖어요. 이 여인도 물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죽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디에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윤리적인 공동체가 돼, 윤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결심한 자가 변화받은 자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예수님 생명, 예수님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제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제자로서 과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용서, 주님의 심판을 이제는 주님의 상급 주심을 믿고 감격과 감사와 감탄을 어떻게 하여? 일상화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요새 무더운 시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만 해도 쉬운 게 아니고 또 성경 정독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이 감격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정독의 마지막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태도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무 기대한 나머지 실망도 클 텐데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와 죄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와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스스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 뵙기 때문에 과거에 도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밀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만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을, 목표를 좀 높이 잡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불사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살을 지키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면 우린 그것만 생각만 해도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죽다가 살았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안 계셨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벌받아 이미 죽은 몸이 됐겠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 주일학교와 새로남기도학교 어릴 때와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군대에 가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석박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그의 앞길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0: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사람들 앞에서 확증할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 확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 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마음이 죽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죽으면 예쁨도 인기도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리게 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성경책을 펴서 읽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야곱과 두 명의 여인, 제이콥 앤 투 우먼, 캐롤린 에런스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프라미스 밴드의 곡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I surrender all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다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I can only imagine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 들으실 곡은 예배인도자 앤디 파크의 리드보컬로 Father of Lights, 그리고 담모원의 앨범 I Will Sing 중에서 As We Worship You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영국 킹스웨이 뮤직 음반 중에서 You Rescue M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 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픽 때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혼자서 자취하던 시절에 바지를 집에서 기르기 위해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흙을 적셔주고 햇빛도 잘 쐬어주었는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방법을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묵묵히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 흙을 뚫고 풋풋한 초록색 싹이 올라왔더라고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매일 정성을 다하며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싹이 날 수 있는 방향이고 정답이었던 겁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좋은 태도로 마음에 소중히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내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손경민 목사님의 인내라는 찬양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송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씨앗 하나가 초록빛의 싹을 틔우기까지 필요했던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과 참아내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태도로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눈앞에 변화가 없더라도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내의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밭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켜내며 마침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번 한 주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스티브 달무디의 주 예수 넓은 사랑 영어 찬양과 김경민님의 좋은 땅 되게 하소서, 그리고 노미선님과 김성은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연주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4122번님의 신청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브리지 임팩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희즈윌의 다 지나가리라 그리고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힐송 채플의 O Praise the Name, 찬양하세라는 영어 찬양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찬양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힐송 채플의 오 프레이즈 더 네임, 찬양하세 영어 찬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이호성님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라머십의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게리 토마스는 한때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녹색 코트가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를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토마스는 책에 나온 대로 틈만 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토마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과연 테니스 실력이 늘었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실력은 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했던 거죠.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경건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 God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e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의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찬양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가 이 주님을 만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 예배 때 감동을 받았다.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 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온한 밤 되세요 도현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그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온한 밤, 평안한 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이 불렀고요.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빈들의 복을 받기를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한

있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랑 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배주은의 요배 믿음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여섯 말 하나차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배달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에서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1188kHz, 제주극동방송 AM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다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쥐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약 안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그 국제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민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석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 꿈 포기하지 않고 나의 내 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사막내를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히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 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 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 한 척만 입항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카네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

0: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산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에 살

0: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당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 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0: 네.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먹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아, 2시간이요?
0: 네.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더러 듣기는 했는데.

0: 네. 두 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1: 아, 예. 저도 와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0: 네.
1: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0: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리다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초속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인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네.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네.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네. 내가 닿은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네.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실수일 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쫓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이슈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네.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영해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아,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그래서 아, 3년 전이면.
0: 예. 네.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1: 와.
0: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1: 네.
0: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네.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의 직장만은 어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8호 수산 사업소라고
1: 네.
0: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8호 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실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업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선은 매일

0: 같이 출항을 해서 의혹 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것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압을이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의혹 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서만은 직장만은 항상 의혹 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원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나는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은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8호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8호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8호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에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에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네.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1: 밤 밤에. 10시에.
0: 예, 밤 10시에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그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1: 그쵸.
0: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목선이다 보고 또 북한 경비정은 군선이니까
1: 네.
0: 속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을 자세를 낮추고 거기서 한마디로 총사격을 할까봐 기관총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내 목숨 하나 아사가고 우리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박힌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운 건 아니지만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1: 네.
0: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려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에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온두둔두 보이는데
1: 네.
0: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네. 그 방향에 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선회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1: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보단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네.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1: 네.
0: 듣고 응답을 해 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1: 참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 발들을 내딛으셨잖아요.
0: 네.
1: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뤄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조금 전 찬양 전에 함께했던 형제님의 간증과도 같이 주님께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것, 걱정과 근심, 어지러운 생각들을

0: 역시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4일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 믿습니다.
3: 멀리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으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3: 네.
4: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0: 네.
1: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0: 네.
1: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0: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1: 네.
0: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맞아요. 그게 검열 다니거든요, 또.
1: 네.
0: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1: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0: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1: 네.
0: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1: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0: 아, 그렇죠.
1: 그 장면이?
0: 아,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던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1: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0: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1: 네.
0: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1: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0: 그렇죠.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거
1: 영상도
0: 나오면
1: 보시고
0: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1: 네.
0: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네. 그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0: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신기했어요. 네,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에
0: 네네,
1: 태어난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네네.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0: 전혀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네.
0: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네.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일곱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전에는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도 중에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 후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시키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0: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잘되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에서 감기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응답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만날 수 있어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9도에서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7도, 평양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춘천, 강릉,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개성이 24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7도, 대구와 광주가 36도, 평양이 3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부산, 제주가 34도, 신의주와 강계, 포항, 여수, 목포가 33도, 해산과 강릉이 32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이 새벽,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해요. 듣고 준행하라는 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간다는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공동체도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 굳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빼는 것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또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싶고 십자가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가감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 부분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차례대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해요. 믿음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순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다가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며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하필 바알보올 사건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백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모세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해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했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를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라고 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지요.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까닭입니다. 8절에서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이며 가장 탁월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나요? 세상 성공과 물질에 붙어있나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길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공동체에 붙어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지요. 2절에서 모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을 거예요. 두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큰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들을 낫게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치료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쳐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해요.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자녀가 기분 좋게 교회에 가도록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보울의 일처럼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가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와 순종의 말씀은 피하려 하는 저희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경험하며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이면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기가 변화가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0: 말씀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종 뭐를 깨닫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있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그 속에서 이래는 거 보면 자기 세상을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 동떨어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은 귀에 듣는 것과는 별개요. 다른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는 데만 힘을 모은다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자신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종들과 교직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버가모 교회는 한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일부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버가모 교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했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작은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작은 지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멀리하지도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내용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화가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 솜씨에 사람들은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세종대왕은 이 그림이 좋긴 하다만 무릇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에는 자기 입이 절로 먼저 벌어지는 법인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 크게 실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그 그림은 마침내 버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담긴 진실과 진심을 보려는 뜻과 안목을 가진 세종대왕과 달리 화가의 기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 입 크게 벌리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민 선생님의 한시 미학 산책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먹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고 내 형제라 불러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우인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신 저의 형님이시오 저와 연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를 붙들고 아, 입 벌리시며 먹여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대해 알고 말하면서도 영생의 실격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진심과 복음에 들어가려고

0: 간구하면서 읽어야 영적 안목이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심을 확신하고 입 벌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마음껏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들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자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온전히 기대하고요. 그렇게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

K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높은 기온 속에 더위와 싸우고 있지만 온산천의 무성하고 짙푸른 녹음이 또 이 아침에만큼은 시원한 그늘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족한 우리를 마다 안니하시고 늘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수련과 휴양의 달로 맞이하는 이 한 달 많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홍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0: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준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세일산은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고 주로 돌산들입니다. 아주 돌산들 황량하고 황폐한 곳에 있는 그런 돌산들 이런 세일산들 경치는 멋집니다만 살기는 참 열악합니다. 이곳을 사실 이 에돔이 나중에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죠. 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그러죠. 자, 세일산.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36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똑같은 형식으로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 지금 이 33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의 산악이 회복되기에 앞서 먼저 이 에돔의 산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일산을 직접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일산에는 누가 살았느냐? 야곱의 형인 에돔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형제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죠. 근데 여러분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배신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원한과 미움이 사무치게 되죠. 자, 형제들끼리 이런 아주 악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형제라는 관계가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어릴 때는 같이 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크죠. 그런데 이 친밀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받은 상처, 배신감도 사실은 더 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흔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 악감정 이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7절에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도 그렇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자손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은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이 암몬족, 모압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을 참 미워했었죠. 여러분 그 이사야 34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될 텐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태까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힘과 또 자기 그 미움 또 증오에 의해서 살아갔었는데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불평 불망 원망이 잠깐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형 에서 때부터 이 적개심을 품고 여기 한을 품는다는 건 여러분 표현이 참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원래 이 한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원한 적개심을 품었다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적개심.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을 품은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잠깐 쌓인 분노가 아니라 이 적개심이 구조화되고 지속돼서 체계화되고 아주 이제 딱 하면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이 내면화된 상태. 이게 바로 한이죠. 한. 자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협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며 환난을 주시던 때 곧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바벨론에게 넘겨서 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주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치라고요? 에돔을 치소서. 아니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망하게 생기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는 건 누가 헐어버립니까? 바벨론이 헐어버리죠.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아주 옆에서 부추기고 아주 이 멸망을 이제 아주 가속화시키는,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자, 에돔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했느냐? 옆에서 방관한 거죠. 그리고 자극한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피를 묻히게 옆에서 방관한 거, 자극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이죠. 이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서 자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표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앞에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이 에돔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처럼 했은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피의 분노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 것이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모든 이들이 이 에돔 곳곳 방방곡곡 산 그리고 골짜기 맷뿌리는 이제 산등성이 산꼭대기니까 산과 골짜기 모두에 가득 차게 해서 심판하게 하고 결국은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말하죠. 이들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될 것인데 너는 이들을 멸망하도록 부추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이 자행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곧바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자행되는 악 가운데 함께 그의 백성들과 신음하며 슬퍼하실 때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곧바로 당장 하나님이 이 악들을 멸하지 않는지 사실 여기서 인생의 수수께끼와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야, 저 산들 이제 대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고 우리가 또 부축해서 멸망하게 했기 때문에 저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아주 오만방지하게 말했는데 그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0: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온 땅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은 이 온 세상을 경영하는 참된 주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데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죠. 내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이 탄식과 아픔 또 너의 오만방자한 말들을 다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듣고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탄식의 현장 가운데서도 거기에 계셨느니라.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던 에돔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까지 에돔은 참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간의 에돔이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욕심이나 욕하는 말들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이제 갚겠다고 하시는 오늘은 무서운 하나님을 뵙습니다. 만국의 환란으로 더 이상 자립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에 산 세일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오늘의 선포에 이 아침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안에서만 60회 이상 나온다고 하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네가 즐거워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대로 황폐하게 할 것이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좀 더 투명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더위도 씩씩하게 이기십시오. 샬롬.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고 성령의 순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 우리 길의 인도함은 당연히 그 성령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재창조되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새 창조되든 간에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뭔가 조건을 해결하듯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금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만들 창조의 능력이 없었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뭔가 일을 해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하고 가져야만 하고 뭔가 조건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계획되었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행복해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업과 사업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 모신 그날까지 인류가 발달되어졌던 그 모든 과정 속에 필요했던 모든 기술, 모든 능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면 남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남들에게 꼭 있어야 될 상품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경쟁력인데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세상 속에서 각축하듯이 경쟁하듯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득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그게 전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업의 영역에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 은총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해가 비쳐 열매를 거두게 하듯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직업의 영역에 나를 통해 다른 모든 기업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보기 위해 사는데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분별할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들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이걸 아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삶의 어떤 자세, 어떤 목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것을 맛보고 즐겨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이미 유산되어진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맛보게 될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니 그 성령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고 또한 무엇을 품게 하시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이 땅에 남겨진 삶의 능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역할은 그렇게 가셔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0: 성부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던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일의 가장 표본이며 기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채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제한된 몸 안에 갇혀있지 않고 마치 그 몸 안에 그릇으로 삼듯 가득 채우시고 흘러넘쳐 가셨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성령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세 분이 각자의 유기체적 역할을 통해 분리될 수 없는, 그러나 각 성부 하나님의 그 위격에 해당되는 그분들만의 역할에 따라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뜻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셨고, 성부의 뜻과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실현하시고 유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정도는 이 차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얼마만큼 걸어가 볼 수 있는가. 물론 그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맛볼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차이입니다. 하지만 공평합니다. 왜?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공평하나, 내가 그 은혜와 능력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도 두 가지예요. 둘 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내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 잘 살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신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삶을 그분이 대신 살아내셨고, 이제 우리가 대신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의의 문제, 자녀로서의 삶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성령은 오직 예수만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하신 일을 실현하시는 일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0: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나고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모든 것이라는 그 표현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이 그 두 가지 가르침의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반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생이 인생답게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집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온갖 위험 어려움이 닥쳐봐도 그 인생을 지키는 것은 집이 아니라 뭐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그 반석 위에 성령 하나님과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처럼 그 집이 세워져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데 좋은 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쓰임받기만 하면 주인이 그 안에다가 원하시는 대로 담아내신다는 거예요. 꿈을 담아내고 비전을 담아내고 능력을 담아내고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지혜와 지식을 담아내는데 그 그릇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간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함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선 적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 즉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는다 할 때 마치 그릇에 담겨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깨끗해지고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반석과 집을 마치 그릇의 깨끗함과 담겨지는 것을 그리고 연결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 무엇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셨냐면 율법과 성령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율법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은혜라 그랬고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한 죄라는 것이 어떤 능력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지 정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거냐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냐 둔갑시키고 거기다가 마귀까지도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분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율법이라는 은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율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깨달을 수 있다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죠. 이 성경책, 율법을 포함한 기록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세상 창조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들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은 없어지거나 무시되거나 폐하여질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 율법의 1.1획도 무시될 수 없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또 보여주시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영감, 즉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내 일터에서 내 삶에서 기적적인 돌파구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품과 서비스의 지혜와 지식, 또 사회의 기회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수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성령의 주관적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내 눈에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 자리에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울부짖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처럼,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우선순위, 양식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엎드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말씀과의 관계가 없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지혜나 지식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의 소리일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모르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걸 내가 품고 깨달을 줄 모르면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서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니,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할 때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는 게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까? 영원히 오래 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의 삶이 끝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그래서 미리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를까? 어떻게 기도할게 할까? 내일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성경 본문과 제목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임재해 주실까? 도대체 언제 아멘 하려고 지금 해? 뭐 왜 이래요? 물론 너무 은혜스럽다 보니 아멘이 안 나온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하실까?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격려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해 주실까? 어떤 새 힘을 주실까? 어떤 새 믿음을 주실까? 어떤 새로운 길을 가져 하실까? 어떻게 더 잘 감당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는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할 텐데 그 맛을 모르다 보니 안 오는 것보다는 감사하겠지만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던 그날부터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는 인생임에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은 내가 맛볼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왜? 안 보여야 좀 큰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은밀한 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안전이자 행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으로 먹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자고요. 여기에 내 삶을 걸자고요. 여러분, 모세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만, 그게 뭐였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너희들은 내가 맛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그분이 깨닫고 품고 순종하게 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심령,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마치 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의사가 다 펼쳐놓고 하는 말이 병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죠. 죄를 깨닫게 했지만 그 죄를 고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폐부가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우리를 예수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서 내 인생의 때가 어떠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음성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어떤 상태로 우리 안에 계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내가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이 죄인이 이 죄인됨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의 자리에 달려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0: 나의 죄인됨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창원남 중학교 교목이신 박현건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어긋난 일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법안들을 발의하거나 제정하지 않게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따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수미입니다. 약 900m 높이의 거대한 암벽 아래 회차를 타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미국의 등반가 마크 웰먼인데요. 그는 21살 때 산에서 추락해서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1989년 요세미티의 엘 캐피탄을 오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함께 등반한 동료가 먼저 올라가서 밧줄을 고정하면 웰먼은 팔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번 몸을 당길 때마다 올라가는 높이는 겨우 18cm 정도. 그렇게 약 7,000번을 반복했고 여드레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900m를 바라보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웰먼은 거대한 암벽 전체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올라야 할 한 뼘만 바라봤습니다. 한 번 당기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번 당긴 거죠. 살다 보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밀린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쌓여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부터 지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한 번의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걸음이 너무 작아 보여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죠. 하지만 큰일도 결국은 작은 순종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번에 큰일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 그 마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겠죠.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친절하게 말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그 캐피탄처럼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할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래 이어진 기도 제목이나 자꾸 미루게 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신다면 전부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전화 한 통, 기도 한마디, 미뤄둔 일의 첫 줄, 그 작은 시작이 우리를 어제와 다른 자리로 옮겨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8월 4일 화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별륜스의 뚜벅뚜벅. 예,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 우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저 언제 가나, 언제쯤 다다를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새 주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이 가사 고백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날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더운 요즘 여러분들 좋아 함께 하시면서 또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예, 좀 찬양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듣고 싶은 찬양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빨리빨리. 이제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보채면 주실 것도 안 주실 것 같아요. 3013번님 오늘도 차분한 마음으로 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저희를 만나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면 뭐 이렇게 막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좋은 아침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로운 삶 되게 해주세요. 7902번님 아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란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이유리 황재니 우정민 엄마 언니 만나주세요. 아멘. 9818번님 사연 주셨어요. 9982번님이 강수미 PD님 내일 기대 가득 안고 예 내일 방송사 견학 오시나 봐요. 예. 너무 반갑고 설레고 기대되는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제부터 저희 극동방송 여름특집 각종 프로그램들과 함께하는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소망의 기도 뜨거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직접 기도도 받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저녁 프로그램 행저질라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일 아침이 좋아의 견학 프로그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에 오시는 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까지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 내일 뵙고 내일은 또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 또 쉬고 계시는 우리 이정도 목사님 내일 출근하시고요. 명품 배우들 출근합니다. 내일 아마 좀 왁작지껄한 우리 오래간만에 조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오래간만에 만나게 돼서 무척 기대가 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럼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예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요.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 남겨주시면 우리 홍 작가님이 직접 손수 손으로 그리고 예 글로 쓴 예 손그림 말씀카드 세상에 둘도 없는 말씀카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 바라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린 찬양입니다. 조수아 씨예요. 참 즐거운 노래를.

네, 웨이홈의 달리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뚜벅뚜벅 찬양에 많이 은혜 받으셨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 달리기라는 찬양도 듣고 싶다고 우리 5073번님께 센스 있게 또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험 치르는 막내 희연이 무슨 시험인가요 오늘? 예, 하나님 만나주세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5 아이들 착한 사위 만나주세요. 아멘. 3716번님 우리 희연씨 아자아자 축복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 그동안 애쓰고 열심히 하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텐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축복합니다. 1440번님은 요즘 한참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로 뜨거운 시간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멀리서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다 보니 이전에 열심히 여름성경학교 섬기던 때가 생각나요. 오랜 시간 여름성경학교 섬기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 신청합니다. 윙윙스쿨의 주님 만난 날 부탁합니다. 어린 영혼들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혜 가득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440번님 왜 이제 멀리 계신 거예요? 다시 다가오세요. 네. 아, 첫 곡부터 은혜 만땅입니다. 울컥했어요. 오늘도 우리 예쁜 손녀 오늘로 30일 됐는데요. 주혜은 만나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주님 은혜로 사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572번님도 사연 남겨주셨어요. 예, 30일 얼마나 이쁠까요? 네, 축복합니다. 날씨 더운데 또 아기 땀띠 나지 않게 하긴 뭐 요즘에 집에 있으면요 그죠? 땀띠 날 일이 있을까만은 어쨌든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주님 만난 날 이어드릴게요.

0: 아침입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0: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2: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어릴 때 여름 성형학교 주제곡이었는데 그때 기쁨과 교회 활기찬 냄새까지 그리운 추억이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8855번님께서 예, 사연 주셨고 50년 전에 듣던 여름 성경학교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3729번님도 오늘도 주님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네요. 우리 7770번님, 우리 30대인데 김남훈군 위암 3기로 8월 22일 수술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님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그리고 친구 김금숙의 남편 이은종님이 폐암 성대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6981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예, 매일 아침 이런

사연이 꼭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 오늘 기도하는 김남훈 형제님 그리고 이은종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마음 모읍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만나 오늘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남겨주시고요. 사연들도 기도 제목도 함께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찬양으로 병마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약속 노트는 시편 43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낙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그 주님을 더 찬송하리로다.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썸머 스페셜 오브 스페셜 내정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명품 배우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의 믿음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란이라는 훈련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9장 이하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면서 그 엄마,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줄을 놔서 보낸 이제 외삼촌, 자기 어머니 오빠겠죠.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는 동네 땅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하란에 가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아내 둘을 또 얻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이 야곱이 도망간 땅이잖아요.

도피처였죠. 어떻게 보면 벌받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하란에서 치러야 됐어요. 근데 하란은 단순히 도피처 곧 벌받는 땅이 아니었다. 오늘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히려 이 하란이란 땅은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시 빚어가시는 일종의 영적 훈련소였다. 믿음의 훈련소였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시간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누구를 붙잡는다는 이름 뜻이 있으니까 참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붙잡아야만 하는 사람. 근데 야곱은 자기가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산 것이죠.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세상에 무엇을 붙잡아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자기 꾀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강가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죠. 베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갈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을 굳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놀라운 약속인데 이제 야곱의 요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신앙의 수준이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깨달을 줄도 알고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좀 우리와 비슷하게 조건적인 신앙에 아직 머무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크게 드릴게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죠. 그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죠.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조건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럴 가치도 없는 그럴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오셔서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곱은 조건을 붙여요. 항상 거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거래. 주고받는 이 거래의 관계. 내게 유익이 있어야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본성, 습성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이 베델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죠. 이미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적이고 거래, 세상적인 믿음이죠. 세상적인 믿음. 하나님도 그 자기의 어떤 상식, 또 세상에서의 거래, 또 그런 어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죠.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한 발만 더 나가야 되는데 한 발. 꼭 한 발 더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 발 더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모르셔서 거기서 20년을 자그마치 20년을 라헬이라는 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가 삼촌한테 속고 또 7년을 일하고 그래서 라헬을 얻고 또 양과 소를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이잖아요. 20년. 20년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

성로가 될 만하게 이게 성장, 성숙시키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더 딛게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에요. 20년.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은 그를 담금질하시죠. 20년이나.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담갔다, 뺐다 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면, 만나주셨다면 하란에서는 야곱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도피처, 하란 같은 환경이 있다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밤이 깊어야 별이 더욱 빛나듯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어머니의 권유대로 그냥 우여곡절 끝에 기사, 부사 일생으로 도착해 보니까 그 외삼촌 이제 라반을 만나잖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꾀가 많고 이해관계가 바르고 또 사람들의 약점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 얼른 그 약점을 가지고 장자 명분을 거래했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옷을 입고 축복권을 뺏었고 뭐 이 정도로 꾀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디 가도 남에게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란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더 꾀가 많고 자기보다 더 약삭빠르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죠.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인이 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외삼촌 집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라엘이잖아요. 라엘. 그 라엘을 붙잡고 막 울잖아요. 외삼촌이 딸이라는 걸 알고 자기 하도 신세가 처량해서 그때부터 아마 야곱은 이 라엘을 마음에 두었나 봐요.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제 자기 동생 아들이니까 조카 아닙니까? 데리고 이제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도 시켜야지 다 큰 놈이니까 어떻게 공짜로 밥을 먹여요? 그러니까 너 일 좀 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뭘 어떤 품삯을 주면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일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라엘이라는 여인, 나는 당시에는 이렇게 친족 간의 결혼이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으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삼촌 둘째 딸 라엘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삼촌 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거래를 하잖아요. 7년이 지났어요. 아주 죽도록 일을 했겠죠. 그 라엘과 이제 결혼할 그런 꿈에 부풀어서 이 7년이 지나서 마침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옛날에 그 고대 근동의 결혼식 문화는요. 이게 파티예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가면서 파티예요. 파티에 뭐 이게 포도주가 빠질 수 없죠. 이게 포도주도 마시고 파티를 열어서 흔하게 취하고 뭐 그런 어떤 풍습 속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도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아마 잔뜩 마시고 취하고 이제 첫날 밤 라엘과 합방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엘이 아니었잖아요. 누구였죠? 그 라엘의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라엘은 조금 외모적으로 미모가 준수했나 봐요. 근데 레아는 또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엘을 더 이제 라엘의 첫눈에 반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그 언니 레아를 들어보는 거예요. 삼촌이. 삼촌한테 따집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엘 둘째 따님을 저에게 준다고 하셨고 내가 라엘과 결혼했는데 왜 레아를 제 방에 들여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삼촌한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속이기에 능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걸 인과 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대로 다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 좋은 말이 돌아오고요. 뒤에서 내가 수근수근 나쁜 말을 하잖아요. 다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라반을 통해서 비로소 아차! 야곱이 깨달았겠죠.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속이는 사람. 꽤 많은 사람.
그래서 이

하란은 또 삼촌은 이 야곱에게 거울 같은 땅이었고 거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눈이 어두웠다는 걸 이용해서 아버지 속였고, 라반은 밤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자기보다 센 라반은 레아를 변장시켜서 라엘처럼 꾸며서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형의 자리를 빼앗았는데 하란에서 라반은 언니를 통해서 동생의 자리를 빼앗고, 한 대로 갚잖아요. 갚으시잖아요. 한 대로 당하잖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이다. 이 야곱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준 아픔을 이제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 형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거울. 하나님의 이런 일을 일으키신 목적은 야곱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게 하심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이유가 아닐까. 고난의 이유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 자기 안에 왜곡된 모습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꾸라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 더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내가 꾀가 많으면 나보다 더 계산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고집이 세면 나보다 더 고집불통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성을 잘 내면 나보다 더 거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서 저 사람만 지워주시면 내가 참 한결 평안할 텐데. 내 눈에서 저 사람만 좀 안 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그 사람이, 그 삼촌이 나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타산지석, 저쪽 산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가는데 유용하게 쓰는 돌이 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이 하란이라는 훈련소에서 야곱이 이수한 과목은 타산지석 과목과 함께 인내와 성실 과목을 배웠습니다. 인내와 성실. 야곱이 라엘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속았어요. 그리고 7일 후에 삼촌이 라엘을, 이제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7일 후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라엘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내가 라엘까지 너한테 줬으니 나를 위해서 또 7년 일해라.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이후에는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모두 20년. 창세기 31장에서 이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힘들었는지, 이 도망가다가 이제 라반에게 잡혀서 라반 삼촌에게 야곱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내가 20년 외삼촌을 돕고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이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이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은 편한 시간이 아니었죠.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양이나 염소가 들짐승에 찢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도둑 맞은 것도 다 자기가 물어내야 하고, 품삯은 맨날 바뀌고, 삼촌은 맨날 자기를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인내와 성실 과목을 이수하면서 야곱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나 빠른 길을 찾던 사람이었죠. 쉬운 방법을 찾던 사람이었죠.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수업 같아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즉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 아버지를 속여서 한순간에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14년. 거래와 꾀로 얻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 땀과 인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노동하는 법을 배우죠. 책임지는 법을 배우죠.

배우죠. 기다리는 법을 배우죠. 사랑을 배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장자권.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하란이라는 훈련소로 보내셔서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면 뭐합니까?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면 다 쏟아지지 않겠어요? 성품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왜? 복 주시려고. 그 복을 담게 하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요 놈이다. 야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택한 자는, 나의 복을 이어갈 자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요 놈이다. 장자권을 이어갈 사람은 요 놈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야곱이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릇이 안 되네. 그릇이, 하나님 그래도 그릇을 좀 만드시려고, 그릇을 좀 빚어보시려고 하란이라는 훈련소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하루아침에 빚은 게 아니에요. 20년을 빚으십니다. 20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학교는요, 속성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크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이 하란의 20년은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란 학교로 졸업한 다음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가?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나는가?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견디듯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 그런 고난의 시간, 하란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연단시키는 곳이다. 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죠.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신지 몰라요. 어떨 때 하나님은.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 끝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믿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내 속에서 무엇을 바꾸고 계십니까? 환경의 변화만 구하지 말고 인격의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만 더 성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게 있어요. 유심히. 하나님의 훈련 소장이잖아요. 훈련 소장이신 하나님께서 유심히 훈련생인 우리를 보시는 게 있다고요. 얼마나 좀 성숙하고 있는가. 성숙. 이 광야 학교를 그래도 열심히, 하란 훈련소를 열심히 야곱이 다녔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 터득한 게. 아, 내 꾀보다, 내 수단보다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꾀가 더 크시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20년이 찬 다음에 하란 훈련소에서 나와라.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듯 나오죠. 가족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근데 이 삼촌이 그냥 둡니까? 3일쯤 지난 다음에 삼촌이 알아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거를.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가요. 밥도 안 먹고 이 라반이 죽이겠다고 7일 길을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삼촌한테 잡혀요. 열흘 만에, 도망간 지 열흘 만에. 그때 야곱이 이 삼촌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촌이 막 뭐라고 하니까, 네가 내 거 가지고 도망갔지, 뭐 넌 나쁜 놈이다, 내 거 가지고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삼촌한테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이 훈련소를 졸업한 야곱이에요. 그렇죠? 하란 땅을 이제 떠나온 야곱이니까, 훈련소를 졸업한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31장 42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으로 나왔을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이룬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삼촌 거 내가 빼앗아온 거나 속이거나 내가 훔쳐온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말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영리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얻은 것은 내 건데 삼촌,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건데 왜 삼촌 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 하란이라는 훈련소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과목, 동행 과목.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과목을 이수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훈련소 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야곱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졸업식장에 수석으로 졸업한 야곱이 학생들 대표로 서서 강단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졸업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졸업하는 거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졸업하는 거 아니다. 다시요.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빈손이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참된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소, 광야 학교, 하란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 있는 과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과목이라겠죠. 동행 과목. 이 동행 과목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불러요. 에벤에셀 과목이라고. 에벤에셀 과목. 이 에벤에셀 과목을 잘 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졸업 시험에서. 이 답을 적지 못하면 졸업 못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 가정 지킨 거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도 아니다. 내가 실수가 없어서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하란 훈련소의 교육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몰아넣으셔서? 훈련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아넣으니까 가는 거지. 하란 훈련소에 몰아넣으셔서.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잠언에서 주님이 창조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주님은 나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지나간 나의 인생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지나간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받는 사람에서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복 달라고 붙들기만 하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기만 하고 거래하던 사람에서 그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아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란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만한 또 누릴 만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란의 훈련소로 야곱을 이끄셨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붙드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복 달라고 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복을 구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0: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힘들면 그 사람과 상대방의 변화만 구하지 말고 그 관계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반복된 수고로 힘들고 지치면 이 시간이 나에게 쓸데없는 시간이지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내와 성실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나를 지금 빚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구하며 거래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신앙에까지, 고백하는 신앙에까지, 복달라고 구하는 믿음에서 복을 비는 믿음에까지 한 발 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마음이 죽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죽으면 예쁨도 인기도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리게 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성경책을 펴서 읽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규철 원장입니다. 팔다리가 자꾸 붓는 것 같아요. 눈이 붓는 것 같아요. 얼굴이 붓는 것 같아요. 등등 몸이 붓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0: 우리 몸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으로 부종을 인식하여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저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방문하였다가 진찰상에서 부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기분에 몸이 부어 보이는 것인지 진짜 몸이 부은 것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아래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떼었을 때 들어간 부분이 바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들어간 채로 그대로 있거나 천천히 올라오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몸에 부종이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의 원인은 다양한데 국수에만 부종이 있는 경우와 전신에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국수에만 부종이 있는 질환은 드물고 전문적인 병이지만 쉽게 일반인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붓는다고 하는 병들은 전신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소가 붓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원래 전신의 부종이지만 어느 한 국소에서 부종이 먼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전신적인 부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콩팥의 기능장애로 소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심장이 제대로 피를 뿜어 내보내지를 못할 때 피가 정체되어 부종이 나타납니다. 셋째, 혈액 내의 삼탑이 낮아져서 혈관 안에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간질환이나 장기간 설사나 영양 부족으로 혈액 내의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넷째, 혈관염이나 빈혈 등에 의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에 물이 빠져나가 부종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너무 짜게 먹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부종 자체는 열나요 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 증상일 뿐이고 원인을 찾기 위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최규철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때는 포항 효자동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마트도 다니고요. 학교 급식 납품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내가 하루도 이렇게 온종일 다니다 보면 항상 뭐 라디오 듣고. 제가 예전에 찬양을 잘 몰랐는데요. 극동 방송을 듣으면서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도 하시잖아요. 말씀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제 영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항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태훈 집사님을 만납니다.
1: 포항의 효자동에 있는 새벽 이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박성민 목사님과 인수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와 목사님의 부르심인 기도 사역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교회에 대안학교를 여셔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애들 소망이 또 소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고요.
2: 김 집사님의 밝은 목소리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즐거움

0: 믿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김 집사님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불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등록하고 근데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13년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2015년도쯤인가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또 그게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0: 13년 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몸의 질병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당신 품으로 김태훈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1: 2017년도에 제가 간암을 판정받았거든요. 그때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했고 그때 간절히 찾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간암 수술을 하고 판정받고 그저 한 20일 정도 만에 수술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한없이 약해질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그때 좀 묵상할 때였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전이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큰 병원이었는데 세 번째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폐 전이암이 염증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감격을 진짜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고요.
0: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김태훈 집사님,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제가 운전하는 지도이다 보니까 방송으로 뭘 들을 게 없나 해서 찾았던 게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된 것도 그때 시점에 아마 지사가 개국한다고 개국 특별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포항 극동방송도 후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마음은 그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초신자의 그 뜨거운 마음이 지사가 생긴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아니라도 여기를 한번 숨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0: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 전파 선교사의 보람과 기쁨을 김태훈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늘 하는 사역을 보면 저 북한에 라디오도 보내주고 전파도 송출하고 또 많은 이렇게 탈북자들도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접했을 때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는데도 많이 힘을 쓰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스스로는 그걸 잘 할 수 없는데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아들이 고2인데 지금 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북한 경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쯤 또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에 대해서 내가 극동방송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후원을 했나? 이런 마음 드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런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더 많은 후원으로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0: 오늘 극동방송을 이 복소리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정숙 집사에게, 아, 여보 고마워요.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또 저를 또 복음으로 구원받게 또 전도해줘서 고맙고, 또 하나님 예배하심으로 또 우리 또 믿음의 또 우리 한정숙 집사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 김동률, 사랑하는 아들, 지금도 언제나 아빠는 널

0: 사랑해. 아빠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신실하고 착하고 하늘 앞에도 언제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언제나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한다. 고맙다 아들.
1: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에 이어 김태훈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0: 분들이 또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도 또 항상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김태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길거리에서 무심코 발견한 불법 전단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출, 도박 등 각종 범죄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위험한 통로입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업자와 배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꼭 신고해 주세요. 불법 전단지 없는 안전한 일상,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로 만들어집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은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은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가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세종중흥교회 현수동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교회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작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서산시 보건소, 13일 목요일 금산군 보건소, 18일 화요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21일 금요일 당진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0: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화이팅.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놀라울 만큼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렇다더라 하는 말은 정말 순식간에 번지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그런 소문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을 때 더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자칫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1: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먼저 들리는 이야기를 믿게 될 테니까요.
0: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실이 침묵하면 소문이 조직을 움직인다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죠?
1: 야, 굉장히 뜨끔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실이 침묵하면 소문이 조직을 움직인다. 어제 저희가 나눴던 아도니아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그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바로 소문이 채웠고요.
0: 네. 그 빈자리를 채운 소문이 바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1: 네.
0: 하지만 다행히 진실을 아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갔죠.
1: 맞습니다. 그들은 다툼을 일으키고